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월 12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강애리자의 분홍 립스틱이었습니다. 바라는 것도 결국 에너지를 쏟는 일인데요. 기왕이면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낫겠죠. 누구 깎아내리고 기분 상하게 하는 일에 쓸데없이 힘 빼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에 부지런해지자고요. 은은숙님 사연입니다. 저는 경북 울진 후포에 사는 63세 은은숙이라고 합니다. 현미님께서 매일매일 그날그날 다른 이슈로 시청자님들의 사연도 전달하시고 신청곡도 들려주시고 희로애락 속의 사연들 지난 시간 묻어두었던 가요들을 들려주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너무 재미나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했던 터라 지금은 모든 걸 접고 쉼을 갖는 중인데요. 현미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아유 은은숙님 그래요. 울진 후포요. 아주 멋진 곳이죠. 후포까지는 몰라도 울진 네, 그래요. 네. 은은숙님 감사합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동식님 신청곡 주셨어요. 김승기, 이미키가 함께 부른 당신이 그리워질 때이고요. 6803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정해주셨는데요. 두 곡 같이 들을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949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전세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사하는데 하필이면 날짜가 8월 1일로 잡혔어요. 8월 1일이면 더워도 진짜 더울 때인데 남들 휴가 갈 때 그 무더위에 이사할 생각에 벌써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래도 이번엔 방 3개짜리로 이사 가서 우리 딸 둘에게 방이 생겨서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데 맨날 툭탁거렸는데 자기 방 생기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네요. 믿어도 되겠죠? 에이구, 네. 공부 열심히 이제 자기 방에서 그래요. 초등학교 때 5학년, 3학년인데 방이 있다는 것도 참, 네. 저 어쨌는지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있었네요. 네. 아닌가? 아, 네. 4949님 어쨌건 8월 1일 이사. 그래, 그날 그래도 좀 시원하길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요. 저는 도넛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따님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정욱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미씨. 매일 구두 수선하면서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니 구두 맡기는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두를 고치고 굽 갈아서 신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구두를 안 신나 봅니다. 7월 중순까지만 일하고 잠시 쉬었다가 찬바람 불면 다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름에는 그러게요. 구두. 또 휴가도 다 가시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장옥님 잠시 쉬시고 찬바람 부는 때 말씀하시니까 벌써 계절을 훅 뛰어넘어 봅니다. 편안한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염소 진액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명희님, 데블스의 그리운 건 너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네요. 정태호님께서는 건아들의 젊은 미소 청해 주셨고요. 오, 좋아요. 이어서 듣죠.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외출에서 돌아와입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집에 돌아온 밤이면 언제고 한 가지쯤 언짢은 일 있게 마련이다. 살짝 마음에 긁힌 자국, 다른 사람들 내게 준 조그만 표정이며 석연찮은 한두 가지 말들, 가시 되어 걸려 있을 때 있다.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더 언짢아질 때 덜어 있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 이태원의 솔개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외출에서 돌아와 함께 했는데요. 여러 사람 어울려 만나다 보면 좋은 소리 하려고 애쓰다가도 피치 못하게 서로 상처를 줄 때도 있죠. 그럴 때 나만 상처받았다 속상해하지 않고요. 혹시나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염려하고 다시 돌아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처도 금방 아물 거예요. 2143님 고은희 이정란의 사랑해요 청해 주셨고요. 윤상기님께서는 번님들의 그땐 외롭지 않았어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송희연님께서요. 현미언니, 제 딸이 모델 학원에 등록했어요. 이제 중3인데 키가 176이랍니다. 오, 제가 나왔지만 어떻게 제 속에서 이렇게 길쭉길쭉한 딸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저는 키가 160이고 남편은 173이거든요. 173이요. 오, 어릴 때 다리 마사지를 많이 해주긴 했는데 참 신기하죠.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는 우리 딸 모델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오, 멋진데요? 중3인데 키가 176. 앞으로 또 더 잘할 텐데 나중에 멋진 모델. 아, 네. 워킹 이런 것도 네, 그려봅니다. 송희연님,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구명본님 사연이에요. 거제도에 사는 60대 중반 구명본입니다. 아내가 둘째 딸 복직으로 대신 아기 봐주려고 지난 5월부터 분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동안 차려주는 밥만 먹다가 아내가 가고 나니 혼자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네요. 밥만 할 줄 알지 모든 게 불편하여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있을 때 김치찌개라도 끓이는 걸 배워둘 걸 그랬어요. 그래도 영상통화로 물어가며 서툴지만 잘 해내고 있답니다. 어설프게 배운 실력이지만 다음에 아내가 내려오면 제 손으로 밥상 한번 차려주려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명보님. 근데 또 남자분들이요. 음식 이런 거 안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배워서 한번 맛있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해보시던데. 구명보님, 어떤 음식들, 반찬들 잘하시나 궁금해지네요.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이것도 반찬으로 유용하게 아주 여러모로 달리 많은 버전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0994님, 백미연의 하늘만 보면 청해 주셨어요. 오세진님께서는 이문세의 파랑새 신청곡 주셨고요. 이어드립니다.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2: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은 여전히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울 쪽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장현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2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작업 때문입니다. 장안교에서 중랑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더 가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에서는요, 반가운 추억의 팝송들과 함께 합니다. 듣고 있으면 옛 추억이 몽실몽실 떠오르는 노래들, 가수 이름이나 노래 제목은 몰라도 듣다 보면 다 아는 노래들, 그렇죠? 2부에

그래서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기분

주현미의 Love Letter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요일 2부에서는요, 우리 추억의 팝송들 함께하고 있죠. 지금 들으신 노래들, 제일 먼저 존 덴버의 Annie's Song, 이어서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그리고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마지막에 들으신 곡은 마이클 런스투락의 That's Why 였습니다. 장태수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제가 작게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인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30년간 해온 일이라 쉽게 접을 수가 없어서 운영 중인데 할수록 적잖아요. 경기가 좋아져서 학생 수가 늘어나기를 소망해요. 아니 30년 동안 영어 학원을 하셨어요. 와우, 정말 학생들도 엄청 많이 다녀갔겠는데, 근데 요즘 정말, 왜냐면 어린 그 학생들 인구수가 줄어든대잖아요. 그래서 네, 학원 운영하는데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시던데, 장태숙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먼저 마이클 샌벨로의 Maniac, 그리고 Man at Work의 Down Under,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황인희님께서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어요. 아, 있어도 그냥 먼 발치로 보다가 큰 맘 먹고 처음으로 배드민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기 짝이 없네요. 복식으로 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러운데요. 언젠가 저도 저런 모습으로 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황인희님! 아, 아이고야, 그래요. 복식으로 치는 거 그거 쉽지 않을걸요? 저도 배드민턴은 쳐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먼저 벽치기도 해야 하고 뭐 그러면서 연습 엄청 하시더라고요,들.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피부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그리고 락시트의 It Must Have Been Love. 이어서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교.
8: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7월 12일 일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필 콜린스의 One More Night입니다. 피로를 싹 덜어내는 일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청주 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덕소 산필 부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심한 편은 아닌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임성희님이 주셨는데요. 저 사주 봤는데 82세에 하늘이 내린 인연과 결혼한대요. 35년 후지만 명수홍 초대해도 될까요? 제가 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살아있으면 갈게요. 진짜. 예, 거짓말 아니고요.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 죽기 전에 하늘이 내린 인연을 만나면 축하받아 마땅하죠. 예, 제가 부축을 받으라도 사람만 있으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얼린의 노래입니다. 탑건 OST죠. Take my breath away.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일요일 순서 활짝 열었습니다. 재밌어 그런 거예요. 벌린의 노래, Take My Breath Away.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뭐든지, 예,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Take My Breath Away를 듣고 왔습니다.

사스타스타스타주에서 예, 첫 공연을 하신 미국 메사스타스타스타. 예. 자, 오늘 일요일은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신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들과 팁 토크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너 속의 코너죠. 공식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예, 삼복 중에 첫 번째 복날 초복인데요. 최근에 나 진짜 복받았다, 나 이거 진짜 땡 잡았다 하는 좋은 일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초복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복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 소리 들으면 예, 이게 골든벨 소리거든요. 예, 방송 중에 이 소리가 들리면 퀴즈를 드릴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토크쇼 11시 내 고향. 자, 파라나76님이 주셨는데요. 동네 해수욕장 개장에서 놀러 왔는데 큰 스피커로 바다의 왕자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무 신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에 나와 있는 박대기 아니 박명수 기자입니다.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동네 해수욕장이 도대체 어딘지, 어느 동네인지, 예, 인파는 어느 정도인지, 파라솔 하나 치는데 얼마인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이쪽으로 디테일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바닷가나 저 계곡 쪽에서 바다의 왕자 냉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안 들어오네요. 예, 당황스럽네요. 자, 아무튼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라디오 쇼와 인연이 깊은 분이죠.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윤 씨.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윤입니다.
2: 승윤 잘 있었어?
3: 네, 잘 있었습니다.
2: 우리 승윤 군은 이제 라디오 쇼의 네 번째 출연입니다. 예, 그죠?
3: 그렇게 많이 나갔었나요?
2: 예, 싱어게인 우승했을 때, 정규 3집 발매했을 때, 그리고 이제 광화문 공개 방송까지 나오셨어요.
3: 네.
2: 예,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 네.
2: 예,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예, 승윤 군은 일단 얼굴이 잘 생겼잖아요.
3: 아, 네, 제가요.
2: 예.
3: 아,
2: 네.
3: 감사합니다.
2: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어요?
3: 아주 가끔 듣습니다.
2: 예, 저는 못 들었어요.
3: 아,
2: 예, 예. 승윤 군은 되게 귀엽잖아. 내가 보는 선배로서는 되게 귀여워요.
3: 감사합니다.
2: 예, 그리고 저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완성도 있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3: 네.
2: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뒤에서 보면서.
3: 네.
2: 예, 예. 이번에 정규 4집이 나왔습니까?
3: 네, 맞습니다.
2: 예.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네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2: 예, 예.
3: 이름은 영집입니다.
2: 영집, 벌집도 아니고 영집 왜 그랬어요? 영집 뭐예요?
3: 제가 1집, 2집, 3집을 내고요.
2: 예.
3: 제가 10년 전부터 있었던 음원, 있었다가 내렸던 음원, 저 혼자 미완성이라고 생각했던 음원들을 다 모아서,
2: 예.
3: 29곡인데 그걸 다 모아서,
2: 예.
3: 이번에는 완성시켜보자 하면서 만들었고, 이름을 영집이라고 지었습니다.
2: 아,
3: 1집 이전의 노래들이기 때문에.
2: 아, 진짜.
3: 네.
2: 아,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놨거나 이제 발표하지 못했던 노래들을 이제 다 추려서,
3: 네, 네.
2: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이제 발매를 한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2: 오, 그렇구나. 어떤 노래들이 좀 있습니까?
3: 아무래도 10년 동안 만든 앨범이라 가지고,
2: 네.
3: 제가 이제 좀 방구석 음악인이라고 저를 부르고 다니는데 어떤 그런 감성의 노래도 있고,
2: 예.
3: 지금 하고 있는 밴드 음악에 가까운 노래도 있고 해서 다양한 장르의 29곡이 실려 있습니다.
2: 와, 29곡이면은 이게 CD 한 장에 들어갑니까?
3: 안 들어갑니다. 두 장이에요.
2: 아, 두 장이에요?
3: 네, 네.
2: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두 장 들어가면 더 비싼가요?
3: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2: 네, 네. 아무래도.
3: 아무래도.
2: 그렇죠. 곡이 29곡이나 들어갔는데, 야, 네. 대단하네. 그러면은 29곡 중에서 타이틀곡을 정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3: 타이틀곡 아니요. 저는 이제 무얼 훔치지라고 제가 10년 전에 냈다가 내렸던,
2: 예.
3: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그 타이틀곡 하나랑,
2: 예.
3: 또 파트 2에는 뒤척이는 허울이라고 파트 2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서,
2: 예.
3: 고르는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3: 색깔을 딱 보여드릴 수 있어서.
2: 노래 제목이 무얼 훔치지예요?
3: 네, 네, 맞습니다.
2: 이거 저 타이틀곡만 들어봐서는 지금 남의 물건 손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죠?
3: 아, 남의 물건도 손대고 남의 가치관도 손대고,
2: 예.
3: 남의 어떤 뭐 캐릭터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손대는,
2: 예.
3: 이야기입니다.
2: 예, 국가기관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무얼 훔치지. 예,
3: 그러니까
2: 일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노래가 너무 듣고, 네. 싶네요.
3: 네, 네.
2: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3: 아, 네네네.
2: 예,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3: 아, 네,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자, 기회 되면은 좀 기타도 잘 치고 하니까 나오셔서 라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3: 아, 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승윤 군의 무얼 훔치지. 노래가 좀 뭘 훔치네요. 예, 그래서 한번, 갑자기 이 뭐지? 하고 좀 기대가 돼서 한번 노래를 한번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3: 네.
2: 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초복이에요, 초복. 초복이 뭐 하는 날인지 알죠?
3: 네네.
2: 초복 이제 복자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나 진짜 복 받았다 나 이거 땡 잡았다 그런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최근에
3: 복 받았다
2: 땡 잡았다
3: 29곡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진짜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29곡을 앨범에 낼 수 있다는 게 복 받았다. 이, 네.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오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초대석으로 한번 모실게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승윤의 노래 듣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무얼 훔치지?

0: 자, 두 번째 연결할 분은요, 4802님이세요. 명수삼촌, 저는 13살 엘린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심이진님이에요. 예, 심이진님, 엘린이. 엘리나.
1: 안녕하세요.
0: 엘린이 안녕.
1: 안녕하세요.
0: 박명수 아저씨예요.
1: 대박.
0: 대박? 13살이면 6학년인가?
1: 네, 맞아요.
0: 이제 중학교 가는 거예요? 이제 내년에?
1: 네.
0: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설레기도 하는데.
0: 예.
1: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헤어진다는 게 너무 아쉽고 슬퍼요.
0: 그래요. 또 헤어지고 아쉽지만 또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예, 그냥 기대를 하시고. 근데 옐리는 아저씨를 알아요?
1: 네, 저 당연히 알죠.
0: 아저씨 어디서 봤대요?
1: 일단 아빠가 엄마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

0: 부모에게 바보가 노래를 불렀다고 들었고,
1: 예.
0: 제가 7살 때부터 치어리딩을 했는데,
1: 예.
0: 그때 처음으로 배운 액션 곡이 바다의 왕자였어요.
1: 정말요?
0: 네.
1: 아유, 감사하네요. 그럼 엘린이는 지금, 치어리더를 한다고 그랬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어떤 팀의 치어리더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0: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1: 네.
0: 치어리터스라는 팀인데,
1: 예.
0: 아빠랑 이지는 파더라는 이름으로 파트너 스턴트 치어리딩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러면은 좋아하는 선수가 누가 있어요?
0: 저는 LG 트윈스의 주장 박희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박희민 선수 응원가 혹시 부를 수 있어요?
0: 네, 저는 네. 박명수 삼촌 이름을 개사해가지고 부를 수도 있어요.
1: 그래, 한번 해보세요. 예.
0: 네.
1: 시작.
0: 날려버려 호통박명수 오오오 쪼쪼 박명수 기부 왕자 박명수 날려버려 거성 박명수 오오오 기박 박명수 멋진 삼촌 박명수.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낯간지럽고 좀 삼촌이 좀 창피해요. 아이고 치어리딩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재밌어요?
0: 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1: 어떤 게 재밌어요? 치어리딩 하면 뭐가 재밌어요?
0: 솔직히 힘들기도 한데,
1: 네.
0: 기술을 성공했을 때랑,
1: 네.
0: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1: 네.
0: 너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껴서 좋아합니다.
1: 그러면 일단 야구를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죠?
0: 네, 맞아요.
1: 야구의 매력은 뭡니까? 난 궁금해서 그래요.
0: 제가 처음으로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졌거든요, 경기.
1: 예.
0: 근데 박희민 선수의 호수비를 보고 예. 빠져들었던 것 같이
1: 아, 진짜?
0: 선수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1: 예.
0: 계속 열심히 해주는 거에 반해가지고 그런 것이 야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와, 있습니다.
1: 아니 13살 어린이가 이렇게 말을 잘해요? 대박 진짜 어우 딸 우리 딸내미 잘 키웠네 아빠 엄마가 예 우리 그러면 옐린이는 꿈은 뭐예요?
0: 저는 맨날 꿈이 바뀌긴 하는데
1: 예예 예.
0: 일단
1: 예.
0: 오은현 선생님처럼
1: 네.
0: 소아정신과 의사도 되고 싶고
1: 네.
0: 아이돌도 하고 싶고 경찰도 하고 싶고 평생 야구를 볼 수 있는 직업도 하고 싶어요.
1: 예, 그러면은 평생 야구를 보려면은 저 야구 클럽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돈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죠?
0: 네.
1: 그지 않나요?
0: 맞아요.
1: 아니면 야구선수는 여자 야구도 있긴 한데, 그래요. 아무튼, 오늘 저도 야구를 뭐 좋아하지만, 우리 저 옐린이 때문에 야구에 대한 더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치어리더도 열심히 하시고,
0: 네.
1: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치어리딩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본인 원하는 꼭 그런 꿈을 이루세요.
0: 네.
1: 아저씨가 배달 상품권하고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입장에서, 내일 모레 수요일이 이제 저 복날이에요. 복날. 복날이 뭔 줄 알죠?
0: 네.
1: 복날에 이제 뭐 이렇게 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몸을 많이 이제 좀 기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인데 초복. 우리 복이라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우리 저기 옐린이가 봤을 때 최근에 나 진짜 복 받았다. 나 진짜 이번에 행운이다. 이런 거 있었을까요?
0: 네.
1: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일단
1: 네.
0: 저희 LG 트윈스가
1: 네.
0: 작년에 우승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1: 예?
0: 그리고 김영수
1: 예.
0: 아저씨랑
1: 예.
0: 통화하게 된 것도
1: 아이고 얘도 얘가 이렇게 똑똑하냐 진짜 왜 이렇게 똑똑해 옐린아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참
0: 감사합니다
1: 옐린 이뻐 죽겠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더 보내줄게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너 지금처럼 그렇게 밝고 본인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옐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0: 네.
1: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옐린 양은 박명수 아저씨랑 통화한 게 가장 행운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누구세요? 아, 바로 골든벨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라디오쇼 기사 중에서 퀴즈를 하나 뽑았는데 지난 5월 15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박명수 학창시절 빈부격차 언급. 친구 도시락에서 이거 처음 봐. 자, 문제입니다. 박명수가 부자 친구 도시락에서 난생 처음 본 건 뭘까요? 1번 흰쌀밥, 2번 콩자반, 3번 참치캔.

4번 캐비어. 자, 흰쌀밥, 공자반, 참치캔, 캐비어. 자, 정답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7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5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우리 또 다른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만나 뵙죠. 하치 투 하치의 노래입니다. 레몬텐.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뵐 분도 K-팝 스타에서 엄마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 백아연양. 아, 아연양이 아니죠. 백아연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아연씨.
10: 안녕하세요.
9: 잘 지냈어요?
10: 네, 선배님.
9: 아이고, 예, 우리 아연양 저 만난 지가 꽤 되죠?
10: 네, 맞아요. 예. 많이 지났습니다.
9: 예전에 저 만나서 노래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10: 아, 감사합니다.
9: 결혼도 잘 하신 거죠?
10: 네.
9: 결혼 생활은 어때요?
10: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9: 그래요? 지금 아이도 있습니까?
10: 네, 아이가 있어요.
9: 아이 몇 살이에요?
10: 2024년생이라서 지금 한국 나이로 3살?

0: 가장 이쁠 때네.
1: 네.
0: 얼마나 재밌을까, 그죠?
1: 너무 예뻐요.
0: 어, 당연하죠. 아연영 닮았으면 더 예쁘겠죠. 예.
1: 감사합니다.
0: 예. 박진영 씨가 그때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했어요?
1: 어, 네.
0: 생각한 것만큼 했어요? 아니면 더 했어요?
1: 아, 생각한 것보다 많이 했어요.
0: 진짜. 아유, 아니. 역시,
1: 너무 감사했어요.
0: 역시 박진영 씨 대인배예요. 그죠?
1: 네.
0: 예,
1: 네.
0: 예. 아, 근데 이게 이제 스케줄도 스케줄이지만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떠세요?
1: 아, 근데 저는 그 애기가 그래도 조금
0: 순해요?
1: 말도 잘 듣고 좀 순한 편이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그렇게 순한 게 엄마를 닮은 거예요? 아빠를 닮은 거예요?
1: 아빠를 닮았다.
0: 아빠 닮았어요?
1: 네.
0: 아니, 아연 씨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차분한 스타일 아닌가요?
1: 저 커가면서 좀 차분한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0: 그러면 우리 아이는 누구 닮았어요?
1: 어, 외모는 아빠 거의 많이 닮고.
0: 네네.
1: 근데 또 약간 모험 즐기거나 조금 용기가 있는 그런 성격은 저를 똑 닮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예. 네. 앞으로 저기 아연 씨처럼 가수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 어.
0: 세 살이면 노래 많이 부를 때잖아, 지금. 그죠?
1: 네. 근데 지금 노래 불러주면.
0: 예.
1: 막 춤추고 이러는 거 보니까.
0: 예.
1: 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0: 그래요?
1: 지켜보려고요.
0: 어, 어 지켜보고 가능성 있으면 시킬 거예요?
1: 어,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줄 생각이 있습니다.
0: 아이의 그 입장을 조중하겠다 그 얘기죠?
1: 네네.
0: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유구하게 바쁜데 신곡을 내셨어요?
1: 네, 6월 29일에 디지털 싱글이 나왔습니다.
0: 와, 따끈따끈하네. 어떤 노래인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1: 네, 타이틀곡은 들어봐이고요.
0: 뭘 들어봐요? 뭘 들어봐?
1: 제 노래를 들어봐.
0: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들어봐 그러냐고.
1: 그 제목이 들어봐입니다.
0: 아, 제목이 들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 네.
0: 제가
1: 네,
0: 재밌게 하려고 들어봐요. 한 거예요. 예.
1: 네.
0: 어, 그래요? 어떤 곡이에요?
1: 어, 들어봐는 제가 이제 작사에 직접 참여를 한 곡이고요.
0: 네.
1: 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 노래를 들어봐 달라라는 예쁜 가사를 담은 그런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0: 아, 그래요? 본인이 직접 네. 작사에 참여하시고?
1: 네.
0: 예, 저희가 저 백아연의 들어봐. 갑자기 들어봐란 얘기 들으니까
1: 네.
0: 돌아와 이게 갑자기 그게 생각나. 미안해요. 돌아와 내게로 돌아 들어봐 내 노래 들어봐 이런 느낌이
1: 뭔가 잘 맞아요.
0: 그죠?
1: 네.
0: 한 번만 아연 씨가 한 번만 한 소절만 불러주면 안 돼요? 예.
1: 들어봐. 아, 제 노래요?
0: 예, 예. 그럼 자기 노래 부르지 왜 남의 노래를
1: 아, 제가 그러면 좋아하는
0: 예.
1: 부분을
0: 예, 예. 들어볼게요.
1: 네. 안녕.

0: 강하차 네, 여기까지.
1: 오, 예. 네. 역시 백아연의 어떤 그 뒤에 그 비브라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0: 아, 감사합니다. 예,
1: 백아연은 그 뒷느낌이 너무 참 좋은데. 예, 이 노래를 제가 걸어놨거든요.
0: 네.
1: 들을 거예요.
0: 네.
1: 예, 우리 저 애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0: 네. 네. 제가 2년 7개월 만에 나온 신곡이에요. 들어봐.
1: 네.
0: 많이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라디오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아쉽게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다음엔 또 선배님 직접 뵙고,
1: 네네.
0: 라디오 나갔으면 좋겠어요.
1: 그래요. 어차피 나오시나, 전화를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라디오는.
0: 네.
1: 그래도 한번 얼굴 배우러 한번 나와 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0: 네.
1: 내일 모레가 초복.
0: 네.
1: 초복인데 최근에.
0: 네.
1: 최근에 우리 아연양 아연 씨 복 받은 거 있어? 복 받은 거? 나 복 받은 거. 땡 잡았다. 복 받았다. 뭐가 있을까? 갑자기 최근에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일.
0: 가장 좋은 일이요?
1: 올해 안에 올해 안에.
0: 앨범이 오랜만에 나온 게 가장 복받은 일이 아닌가
1: 그래요?
0: 싶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네. 백아연 씨는 올해 앨범이 나온 게 가장 나에게는 행복이고 복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0: 네.
1: 예, 아연 씨
0: 네.
1: 본인 노래 한번 들어봐.
0: 네.
1: 어떻게 나오나 들어봐.
0: 네.
1: 예, 아연의 노래입니다. 들어봐. 안녕.
0: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김지미님인데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김지미님. 지미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어, 나, 죄송한데 나이가 이제 저랑 얼추도 비슷하시네요.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예. 저보다, 맞아요. 저보다는 저, 뭐, 동생이지만.
1: 네.
0: 예. 드럼을 배운다고요?
1: 네.
0: 왜 드럼을 갑자기 배워요?
1: 제가 이게 중년이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갱년기가 왔는지 감정기복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0: 예.
1: 어느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쁜데 심심해요. 바쁜데 무료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앙큰이라고 왜 그 중고거래 웹에서
0: 예.
1: 그 커뮤니티에 왕초보반을 모집한다고 글이 올라왔어요.
0: 예예.
1: 그래서 왕초보반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을 하고 5월달에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0: 오, 드럼 치기가 이게 엇박자로 쳐야 되잖아요. 발하고 손하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예, 저도 그래서... 아, 저도 아는데 음악을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게 연습을 무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악기는.
1: 네, 맞아요.
0: 처음에 이거.
1: 살길이라고.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로 치면서 치는 게 엇박으로 가니까 한 방을 먹고 가잖아요. 파 이렇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 얼마나 됐어요, 배운 지 그러면?
1: 지금 이제 한 8주 넘어섰고요.
0: 8주면 이제 기본 하겠네. 그죠? 기본
1: 네,
0: 하죠?
1: 맞아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쾅까지 가잖아. 스네어 하이에까지.
1: 맞아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 챙 치잖아. 그죠?
1: 네. 예.
0: 재밌어요?
1: 맞아요. 네, 엄청 재밌어요.
0: 오, 댄스곡에 맞춰 치면 재밌죠? 쿵쿵, 빠바, 쿵쿵, 그, 네, 두구두구두구, 맞아요. 재밌죠?
1: 네, 그래서 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0: 예.
1: 지금 연이라는 노래를 치고 있어요.
0: 연이요?
1: 예.
0: 그 연이 어떤 노래든가?
1: 추운 질도
0: 연을 날리고 있네 이거죠?
1: 네, 맞아요.
0: 예. 그것도 치기 어려울 텐데.
1: 근데 이제 선생님이 편곡을 잘 해주셔서
0: 예.
1: 좀 쉽게 좀 하고 있고요.
0: 예.
1: 제가 이게 워낙 몸치 박치라서 처음에 6주 만에 체를 뿌려먹었어요.
0: 아, 체야 뭐 그럴 수 있지. 구멍.
1: 그럴까요?
0: 북이 구멍 안 난 게 다행이지.
1: 어? 아,
0: 채 부러진 거 사면 되지만 북 찢어지면 그거 북 찢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걸.
1: 그러니까요.
0: 그거 엄청 비싼데. 예.
1: 다행히 채만 제가 품질어 먹어서
0: 예.
1: 사고 막뭐 집에서 연습용 패드도 사다가 틈나는 대로 뭐 이렇게 신나게 두들기고 있어요.
0: 근데 요즘에. 저는 피아노를 배우거든요.
1: 오.
0: 이게 우리 나이 때는 뭔가 하나를 해야 돼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안 하면 인생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0: 맞아요.
1: 그리고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악기예요, 악기.
0: 맞아요.
1: 근데 피아노는 좀 배우셨어요?
0: 피아노는 초등학교 때, 아까 초등학교는 아니고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
1: 네.
0: 국민학교 때 이제 방역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또 쳤었죠.
1: 창피하게 국민학교라고 그래,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 지금. 아이, 나만 알아듣네, 나만 지금. 아유. 피아노를 좀 같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0: 아, 그럴까요?
1: 그러면 더 재밌어요.
0: 아, 그럴까요?
1: 예, 예. 건반을 좀 코드라도 좀 누를 줄 알면.
0: 네.
1: 나중에 그게 저 드럼이나 이런 게 섞이면 진짜 좋거든요.
0: 아.
1: 예. 왜냐면 누구나 어렸을 때 피아노는 하니까 느낌은 알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드럼만 치면 너무 심심하니까.
0: 네.
1: 코드를 누르는 그 재미를 느끼시려면 피아노를 좀 같이 배우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어요.
0: 아, 예, 예. 예, 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 예, 예, 예. 피아노요, 네. 뭐, 이렇게 저 저렴한 것도 많으니까 건반 이렇게 사가지고.
0: 예, 예.
1: 하면 재밌어요, 진짜로. 그러면 시간 하루 금방 가요, 예.
0: 아,
1: 그러면은.
0: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진짜 한 2년 하면 베토벤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0: 베토벤까지요?
1: 예, 예. 하셔야지, 하셔야지. 예. 아무튼 저, 근데 저를 많이 좀, 그래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0: 아, 엄청요. 왜냐면 무도에서도 다 윤호님 얘기할 때 저는 박명수님만 얘기를 했거든요.
1: 그러니까 잘 되잖아요.
0: 아, 맞아요. 이렇게 계속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어떻게 또 전화 연결되는
1: 아이고.
0: 이런 영광도 누리게.
1: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하죠. 농담으로 그런 거고. 예, 아, 예.
0: 영광입니다.
1: 예, 아무튼 저 라디오 씨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아, 예. 저도 예.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도서 상품권하고
0: 네.
1: 뷰티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좀 저 라디오 쇼 많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0: 네.
1: 많이 좀 홍보 좀 해 주세요.
0: 네, 그럼요.
1: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내일모레 이제 수요일이 이제 내일모레 급해구나. 수요일 초복이에요, 초복.
0: 초복.
1: 초복.
0: 응.
1: 최근에 복 받은 일 있어요? 복 받은 일? 최근에. 아, 나 땡 잡았다. 복 받았다. 뭐가 있을까? 최근에. 빨리 얘기해 돼, 이거. 지금.
0: 빨리요?
1: 땡 잡았다. 복 받았다. 오메나 복 받았네. 예.
0: 아, 저기 길에서 100원짜리 하나 주셨는데
1: 아. 리얼이에요 리얼?
0: 네.
1: 언제 주셨어요?
0: 아니 지난주에요.
1: 알겠습니다. 길바닥에서 100원을 준 거 예, 최근에 가장 땡 잡은 진짜 땡 잡았네요, 그죠?
0: 그렇죠, 땡 잡았어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0: 네.
1: 드럼 피아노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한번 더 맛보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자, 네. 예, CN 블루의 노래입니다. Can't Stop.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무궁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식 설문, 다음 주 초복을 맞아서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 국민의 50%는 앨범 발매를, 그 외에 박명수와의 통화, 그리고 길바닥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주운 것을 올해의 복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부러운데, 저는 어느 동네를 돌아다녀야 큰 돈을 줄 수 있을지, 만원 이상 주신 분들은 동네 정보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당장 가서 동네를 휘젓고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벨 퀴즈 정답은 3번 참치캔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곡 여러분, 이제 하반기로 가고 있죠. 예, 다들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대성의 노래입니다. 대박이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내일 11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참기 힘든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아스팔트가 달아오르는 날에는 타이어 펑크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 점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덜한 편입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 중심으로 살펴드릴 텐데요.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는 양양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 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촌 부근의 정체는 사고 때문인데요.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설악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서정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아빠가요 아이들이 사달라고 사달라고 노래하는 그 장난감을 기꺼이 사주는 이유, 그걸 받았을 때 그 환하게 피는 표정을 보고 싶어서죠. 그 다음날 바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애물

너무 좋아, 신나, 설레 뭐 이런 말이 콩콩콩 찍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의 수고도, 인생의 거창한 목표도, 좋아하는 사람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 반짝이는 그 순간을 잡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겠죠.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일요일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영국 싱어송라이터예요. 빌리 오션의 목소리로 캐리비안 퀸 듣고 왔습니다. 카리브해 여왕 같은 그녀, 그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린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죠. 이 재밌는 게 원래 영국에서는 유러피안 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는데 별 반응이 없었대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캐리비안 퀸으로 제목을 바꿔냈더니 빌보드에서 1등도 하고 대성공을 거뒀죠. 아프리칸 퀸 버전도

0: 있다고 그래요. 캐리비안 퀸, 어떤 게 좋으세요? 유러비안 퀸, 아프리칸 퀸. 이 캐리비안이 낫네요. 김용신 씨, 저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12시 신데렐라가 됩니다. 오늘도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며 선곡의 마이다스가 들려주는 음악 듣습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임미용 씨,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백뮤직이 그래요. 아유, 고맙네요. 유혜자 씨, 좋은 노래를 어찌나 잘 알아서 틀어주시는지 따로 신청곡 안 보내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유혜자 씨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러분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 FM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만나고요. KBS 어플리케이션 귀여운 KONG 콩 앱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더위를 쫓아주거나 뭐 비를 막아주거나 배를 불려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좋은 사람들 옆에서요 마음을 나누면서 충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 DJ 천이는 좋은 음악으로 휴일에 기댈 수 있는 멋진 쿠션이 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 안 되더라도요 사연 잘 챙겨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배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003년에 데뷔한 영국 밴드입니다. 맥플라이가 노래한 All About You란 노래였어요. 당신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주 진심으로 꽉 찬 달달한 노래입니다. 네. 7월 12일 일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1부 함께하고 계세요. 8803님이 앨리스 쿠퍼 좋아하시는군요. You and Me란 노래요. 아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쇼크락의 대부라고 불리는 전설의 뮤지션이죠. 앨리스 쿠퍼. 이 노래에서는요. 아주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 아주 부드러워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당신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는 시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발표하고 주위에서 앨리스 쿠퍼한테 너 뭔 일 있냐? 그 소리 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팀 버클리의 음악 판타스마고리아라는 노래예요. 좀 어려운 영어네요. 판타스마고리아. 28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제프 버클리인데 아들 역시 30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판타스마고리아는 원래 그 18세기, 19세기 그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주마등이나 환등기로 투사해서 펼치던 공연을 뜻한다고 그래요. 판타스마고리아 인투. 그러니까 두 사람의 환상극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떠나는 연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한 남자의 독백 같은 노래입니다. 앨리스 쿠퍼, You and Me. 그리고 팀 버클리의 음악이에요. 판타스마고리아 인투.

개성 있는 음악이죠. 팀 버클리, 판타스마고리아, 앨리스 쿠퍼, You and Me 두 곡 이어 듣고 왔네요. 친구랑 핸드폰이 뜨거워지도록 실컷 통화하고 나서 그래 자세한 얘기 만나서 자 이러면서 통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화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다 보면 하려던 얘기가 잊혀지거나 아유 전화 안 하길 얼마나 잘했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 그 순간의 감정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뭐 화가 났다든지 속상하다든지 뭐

기쁘다든지 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 그 당시의 마음이라서 하루만 지나도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자세한 얘기 나중에 이러면서 미루지 마시고요. 그 얘기 우리 임백천의 백뮤직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좋은 노래와 선물로 응답하는 코너예요.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문혜자 씨 주신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 엄마는요, 사람들한테 음식 대접하고 퍼주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세요. 길고양이 밥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누가 버린 화분도 가져와서 정성껏 키워서 살려내고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남 챙겨주는 게 행복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전엔 엄마가 외출했다 돌아오실 때면 혼자 오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나 친구분들 손을 잡고 들어오셔서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지짐, 전을 부치시고 더우면 덥다고 시원한 콩국수 내놓고 추우면 춥다고 뜨끈한 수제비 끓여서 나눠 먹느라 집이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하루는 말싸움 끝에 아버지가 이러다가 남자도 데려오겠네 이러셨는데 세상에나 정말로 말이 씨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주택에서 산 엄마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했는데요. 그날도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엄마를 알아보신 거죠. 아이고 마, 그 땡땡동에 그 골목 안짝 사시는 아주머니 아니신겨? 기사님은 주택에 살 때 근처에 살던 아저씨였거든요. 엄마도 반가워서 난리가 났죠. 아이고 마, 이래 뵙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마, 아저씨 그대로네요. 딱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것을 엄마가 아저씨를 그냥 보낼 뿐이 아니죠. 들어오이소, 뭐 일도 먹어가며 해야 한다 아닙니까? 국수 말아줄 테니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잡은 거죠. 기사 아저씨는 얼마나 사양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엄마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집에 오셔서 국수 드시고 운전하면서 출출할 때 드시라고 냉동실에 있던 간 말랭이까지 한 봉주 쥐어서 보내셨더라고요. 아저씨는 운전을 하시니까 시간이 돈인 셈인데 엄마 고집에 손님 몇 분을 날린 셈이 됐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결국 남자까지 데려온 격이 되고 말았죠. 그랬던 엄마가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드시고 몸도 쇠약해지셔서 많이 외로워하세요. 적적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집에 가면 늘 낯선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앉아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세상엔 타고나기를 퍼주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던데 우리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네요. 행복을 나눠주시는 어머님을 닮은 노래 리사 오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아, 그러니까 원곡은 스티비 원더 노래인데요. 리사 오노가 따스한 감성으로 재해석했죠. 당신은 내 삶의 햇살이에요. 어떻게 당신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을 수가 있죠? 라는 노래였습니다. 동네 안주인 같은 어머니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흐뭇하다가 뒤에 적적해 하신다는 모습에서는 또 마음이 안 좋네요. 어머니가 사람 좋아하시고 생명 돌보는 거 좋아하시고 아주 손이 큰 분이셨죠. 아버님께서 그러던 남자도 데려오겠네 이러실 때 그냥 웃자고 하신 얘기 있었을 텐데 진짜 현실이 된 거죠. 설마 택시기사님이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예전에 그 주택 중심으로 살 때는요, 어머니 에피소드처럼 모여서 음식 나눠 먹는 일이 흔했어요. 아이들도 이 집 저 집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랬잖아요. 때 되면 그 집에서 수저만 더 내놔서 같이 밥 먹고요. 요즘 뭐 도시에 아파트잖아요. 또 각자 자기 가족 중심으로 바쁘게 살고 동네 사람하고 밥을 나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글쎄요, 인심이 각박해졌다기보다 사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나저나 어머니 외롭지 않도록 우리 문혜자 씨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분들도 만나고 활기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연 주신 문혜자 씨한테 저희가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셔서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게시판 하실 얘기 있으시면 거기다 보내주세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듣고 가죠. 비지스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앤디 깁이 노래하는 섀도우 댄싱. 이 베리, 로빈, 모리스 깁 이 세 형이 작곡에 참여해서 힘을 보탰죠. 날 춤추게 해줘요. 빛나게 해줘요. 사랑에 빠진 설렘 그리고 미묘한 감정을 아주 세련된 디스코 리듬에 담아냈죠. 이어서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가 노래하는 언더 쉘프예요. 70년대 그 미국에서 본인들 이름을 내걸고 TV쇼를 진행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만능 엔터테이너 남매입니다. 나를 선반 위의 물건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어서 와서 사랑해달라는 귀여운 투정과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2010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죠. 라푼젤의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노래죠. 그레이스 포터의 노래 Something That I Want라는 노래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레이스 포터. 남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서 용기 있게 나아가겠다. 그런 노래입니다. 앤디 깁, 섀도우 댄싱. 도니 앤 마리 오스먼드가 노래하는 언더 쉘프. 그레이스 포터, Something That I Want.

그레이스 포터의 노래 Something That I Want, 도니 앤 마리 오스몬드가 노래한 On the Shelf and Gibb Shadow Dancing 세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죠. 박재민 씨가 청하신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베니 킹의 Stand By Me 준비합니다. 동명 영화죠. Stand By Me의 주제가로 쓰이면서 불멸의 노래로 남게 됐죠. 밤이 찾아오고 달빛만이 유일한 빛일 때도 난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우정과 사랑의 노래죠. 이어서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를 바탕으로 한 실사 영화죠. 미녀와 야수의 메인 테마입니다. Beauty and the Beast. 우리한테는 그 셀린 디온하고 피보 브라이슨 버전이 익숙한데요. 아리아나 그란데하고 존 레전드가 26년 만에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불렀네요. 베니 킹 Stand By Me, 존 레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 버전의 Beauty and the Beast.

0: 카린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인백션의 백뮤직 일요일 1부 끝곡입니다. 오늘 잠시 후 2부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만나죠. 좋은 음악과 만담이 있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1부 끝곡은 푸에르토리코 태생의 싱어송라이터이고 아주 대단한 기타리스트입니다. 호세 펠리치아노의 The Gypsy 준비합니다. 떠돌이 음악과 집시를 얘기하는 거죠. 음악을 향한 사랑과 자유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직접 기타 연주를 했는데요. 그 나일론 줄, 그러니까 기타죠.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데 이 라틴 음악과 포크의 감성을 섞은,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데요. 정말 감동의 연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호세 펠리치아노, The Gypsy.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운전 피로도가 높은 날씨입니다. 집중력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심하진 않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부터 살펴드리면 감곡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이후로는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구간 서울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인제 부근에서 막히고 있고요. 강촌 부근 지나기 더디겠습니다. 그리고 설악 부근에서 지체고 서종 부근 지나기 불편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시구간의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서울 방향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정답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6: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나른한 오후에 좋은 음악으로 스트레칭해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 2부 첫 곡은 Waiting on the World Change라는 노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라는 노래였습니다. 존 메이어의 노래와 기타였습니다. 에릭 클랩튼이 인정한 젊은 기타의 장인이죠. 기타 실력 뭐 세계 최고고요. 훈훈한 외모에 거기에 팝 감각까지 본인만의 그 개성과 감성이 있는 뮤지션이죠. 존 메이어,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였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모두 오해받고 있어요.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 없다고. 하지만 우린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을 보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길 기다리면서라는, 그러니까 사회와 세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답답함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20년 전이에요. 2006년 노래니까 이때는 존 메이어도 20대군요. 자, 일요일 되면 이분 목소리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인백천의 백뮤직의 유일한 게스트 DJ 천이의 음악 만담 파트너, 음악평론가 임준모 씨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하고요.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선물 많죠.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맛있게도 제로 제로 위
5: 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 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 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6: 일양약품.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주위에 대화 코드가 맞는 사람이 꽤 있죠. 가치관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겹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가까운 그 찐친의 범위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농담의 수위가 맞아야 됩니다. 좀 과한 농담을 던져도 상대가 내 본심을 오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웃음 소재로 쓰면 안 되는 얘기, 또 뭐 상대가 자존심 세우는 포인트,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큰 실수 안 하고 진짜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하고 DJ 천이는 찐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한 살 동생인데 어떨 땐 형님 같은 분이에요. 찐모 찐모 임진모 형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방송 들으면서 임진모 씨를 뭐 동네 형님 같다, 삼촌 같다, 전에 어떤 분이 삼수한 독서실 총무님 같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요즘에 친구하고 싶다는 분들 많아요?
1: 있습니다.
0: 있죠.
1: 뭐 도로 있습니다.
0: 예, 그죠.
1: 네네.
0: 김수현 씨가 나도 찐모 쌤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다.
1: 오, 감사합니다.
0: 수현아 한번 해주세요.
1: 어, 수현아. 아, 근데 이게 남성인가요, 성인가? 네네.
0: 글쎄, 내 친구 중에 조수현이가 있어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조혜영 씨. 네. 나도 재밌고 귀여운 남사친.
1: 오, 예.
0: 혜영아. 해주세요.
1: 네.
0: 수연아, 혜영? 혜영아.
1: 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요. 네. 아라고 많이 못 불렀어요.
0: 아, 그래요?
1: 친구들한테도 예를 들자면 내 친구가 뭐 형규가 있다.
0: 네.
1: 그러면 형규.
0: 아, 그런 식으로?
1: 형규야. 예를 들자면 제돈. 그럼 제돈. 이렇게 불렀지 제돈아.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거는 선배들이 네. 후배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표현은.
1: 아, 제가 그럼 오만했던 거구나.
0: 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나 뭐 이런 윗사람들이 진모
1: 그런 거구나.
0: 네네.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조혜영 씨 사연에 귀가 솔깃하는 포인트가 세 개나 돼요.
1: 네.
0: 재밌고 귀여운
1: 남자
0: 사람 친구.
1: 네. 네.
0: 이 여성들한테 남사친
1: 네네.
0: 그 얘기 들어봤어요?
1: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건 없어요?
1: 예, 없어요. 네.
0: 저는 찐친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여자들한테.
1: 저는 근데 그 학창시절에는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만약에 길 가다가
0: 네.
1: 여성 둘이나 셋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저쪽 삥 둘러서 갔어요.
0: 버스에 서가지고.
1: 예, 예. 자네는 눈안 띄게.
0: 여학생이 만약에 저 예. 가방 받아준다 그러면.
1: 예. 어, 그런 거는 뭐 안 받아주면 좀 너무 어색하니까 그렇긴 했는데.
0: 네, 네.
1: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뭐 친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0: 어렵게 이제 받아 이게 아예 했는데 김치국물 흐르면 그건 진짜 네. 대략 난감이죠.
1: 아유, 진짜.
0: 자, 여러분들의 네. 음악 친구 고막 네. 친구입니다. 임진모 씨가 이번 주에도 주제 정해서 좋은 노래 많이 골라오셨어요.
1: 네.
0: 우선 주제 안내부터 좀 해주세요.
1: 아유, 좀 정말 날이 아닙니다.

0: 너무 더워서
1: 예.
0: 아주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 시원한 느낌을 주는 노래 한번 들어보는 게
1: 아유 좋죠.
0: 네. 네. 그것도 뭐 요즘 노래가 아니라 올드팝에서 골랐는데
1: 네.
0: 아마 이 노래 들으면 이게 겨울에 히트했든 아니면 겨울철에 방송에 많이 나갔던 간에 이상하게 겨울 이미지가 있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1: 그럼 시원해지죠.
0: 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 예.
0: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곡이 엘콘도 파서였어요.
1: 사이먼 가펑클 노래예요. 네.
0: 아. 철새는 날아가고.
1: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0: 그러다 보니까 왠지 노래가 좀 약간 추운 느낌. 그렇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듯한 느낌.
0: 네네네.
1: 그리고 뭔가 싸한 느낌, 슬픈
0: 맞아요.
1: 느낌도 들어요.
0: 그리고 여름에 그 여름철에 맞는 그런 곡들보다
1: 네.
0: 겨울철에 맞는 곡들이 왠지 모르게 더 애청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요. 이건 제가 그때 당시에 도매상 사람들
1: 예.
0: 80년대 90년대 도매상 음반 도매상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이먼 가펑클 노래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노래는 엘콘도 파서라는 거예요.
1: 근데 그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그 네. 수록이 돼 있던 앨범이죠?
0: 앨범인데 네. 그런데 단일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게 엘콘도 파서 그 노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찾았다고
1: 아, 그랬구나.
0: 네.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과장 이게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우리 한국은 겨울철 노래가 여름철 노래보다 더 오래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엘콘도 파사는 이제 철새는 날아가고로
0: 네네네.
1: 번역이 되어 있는 안데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거죠.
0: 네. 네. 이때부터 벌써 사이먼 가펑클의 폴 사이먼은 이른바 월드 뮤직
1: 네.
0: 즉 영미권 음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리듬과 그런 어떤 선율 구조를 뭐랄까 탐구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
1: 본인의 음악 세계를 넓힌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로스 인카스가 사실은 이 폴 사이먼 때문에 유명해져요.
1: 그렇죠.
0: 네네. 네.
1: 폴 사이먼이 프랑스 파리에서
0: 네네.
1: 안데스 민속음악 그룹이죠. 로스
0: 네.
1: 인카스 공연을 보고
0: 예.
1: 충격을 받은 거죠.
0: 네. 그리고 실제로 로스 인카스와 같이 연주를 했어요.
1: 그렇죠.
0: 네.
1: 사이먼 앤 가펑클 엘콘도 파사 오늘 시원한 느낌의 올드팝 첫 번째 곡입니다.

0: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사이먼 앤 가펑클, 엘콘도 파사 오늘 첫 곡이었는데요. 주제가 시원한 느낌의 네. 올드팝입니다.
1: 노래 들으시면서 정말 약간은 아 왠지 모르게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0: 네. 아유 네. 시원합니다. 네. 맞아요. 네.
1: 이번에는 두 곡 들을게요. 네. 한 곡은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네, 오티스 레딩의 사후 1위 곡이죠.
0: 오티스 레딩이 사이먼 앤 가펑클하고 동갑일 거예요.
1: 그런가요?
0: 네네.
1: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녹음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뜨게 되는데.
0: 세상에 26살.
1: 그러니까요.
0: 그 나이에. 네.
1: 비행기 사고로 하늘의 별이 됐는데 오티스 레딩이 이때만 해도 벌써 20대 초반에 정말 왠지 모르게 진하게 노래했거든요. 그리고 좀 현실에 많이 개입하고 그러다가 이때쯤 돼서는 아 내가 이제 좀 차분해져야겠다.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노래가 바로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예요.
0: 네.
1: 부두의 만에 앉아서 정말 그 배를 보고 하는 약간의 관조 느낌인데 이 노래가 압권인 거는 아무래도 파도소리. 파도소리랑 그 끝에 휘파람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오티스 레딩 본인의 휘파람 소리예요. 예. 네. 근데 저는 휘파람을 못 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이상하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휘파람 잘 부는 사람을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워했어요.
0: 지금 안 부러워요?
1: 지금도 부러워요. 뭐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진짜, 아유. 왜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냐, 나 진짜.
0: 이건 잘난 척이야. 사랑받고 싶은 건 아니고.
1: 진짜.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참 이 청취자분한테 이 느낌 전하고 싶은데 가련해, 가련해.
0: 진행하면서 네. 40몇 년 만에 가련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가련한 DJ.
1: 그리고 좀 리드미컬한 노래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름 댄스곡이니까 맞을 텐데, 같은 좀 약간 빠른 리듬의 댄스곡이라도 디스코 관련 곡들은 조금 뭐랄까 습도가 있어요.
0: 예.
1: 근데 조금 그런 걸 빼고 아주 단촐하게 만든 그런 곡들은 또 여름에 맞아요. 재즈곡인데도.
0: 네,
1: 네, 네. 그게 아마 저는 쇼킹블루의 비너스가 아닌가 비너스. 싶어요.
0: 네덜란드 밴드죠. 네. 쇼킹블루.
1: She's got it. Oh baby. 이거. 요게 아주 그냥 그 여름에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있었어요.
1: 네. 그 약수 코지.
0: 예, 그
1: 노래가 무지무지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죠. 그
0: 파리 텍사스 만들었던 빔 벤더스가 예. 감독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1: 예.
0: 운전하면서 웃다가 우는 장면이 예?
1: 그건 너무나 인상적인데 노래로 치면은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하고 Feeling Good이 가장 주목받았을 거예요.
0: 네. 네, 네.
1: 아, House of the Rising Sun 이것도
0: 네.
1: 있고요.
0: 네. 그거하고 안소니 퀸이 그 영화 25신가요? 거기 네네. 마지막 장면에서
1: 예.
0: 그 전쟁이 그 한 인간을 막 어떻게 파괴했는지 네.
1: 어느 영화 25신가요?
0: 25시요.
1: 예, 예, 예.
0: 와 거기서도 그 안소니 퀸이 울다 웃는 그 파트가 있었는데 네. 야쿠자 코지하고 느낌이 비슷한.
1: 아 지금 노래 관련 얘기나 하세요. 지금.
0: 아니 그러니까 그때 흘렀던 노래들이 인상적이라는 얘기죠.
1: 아니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야지. 그러면 거기 지금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가 다 깔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0: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네. 거기 깔렸죠.
1: 아, 네.
0: 자 그럼 Otis Redding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또 Shocking Blue의 Venus 두 곡 이어 듣고 가죠.

0: 시원한 느낌의 올드팝 듣고 있어요.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이어서 샤킹 블루의 비너스 들었는데요. 이 샤킹 블루가 네덜란드 밴드
1: 그렇습니다.
0: 이 네덜란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팝 한국이에요.

0: 은근히.
1: 그렇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밴드 고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0: 그 메이우드 뭐 골든 이어링, 네네네. 조지 베크 셀렉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재즈 가수도 많고.
1: 제가 좋아하는 가수도 많아서 한번 특집을 한번 하지요.
0: 근데 한번 특집하자 이러고. 네. 특집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1: 아니요, 저 많이 했어요.
0: 그렇게
1: 아, 메탈도 하고. 아니 뭐 진행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 나 진짜.
0: 그러니까 꼭 하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1: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시원한 곡 두 곡 할게요. 예, 예. 하나는 키스로 봉한 편지. 야, 아, 이것도 참
0: 명곡이죠.
1: 아무래도 이상형이 이 원래 제목이 Sealed with a Kiss인데 네. 이 노래 이상하게 저는 그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네.
0: 저 바닷가 느낌이 나죠.
1: 그렇습니다. 네, 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이 노래는 리메이크가 많이 됐어요. 네, 일단 네. 저는 바비 빈튼 버전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89년에 약간 아이돌 가수였죠. 제이슨 도노반. 네, 네. 네, 그것도 아주 영국에서 1위하는 정도 크게 됐습니다.
0: 이게 키스로 봉한 편지는 원곡이 미국 보컬 그룹 네. 4 Voices.
1: 그렇다고 그래요. 네. 네, 네. 아무튼 여름 동안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연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 다룬 거기 때문에
0: 보니까
1: 조금 시원한 느낌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여름 동안 잠시 헤어지겠지만 달링 이것만은 약속할게. 매일 편지에 네. 내 사랑 담아 보낼게요. 키스로 봉해서요.
1: 내 사랑을 담아 보낼게요까지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네. 키스로 이게 봉해집니까? 떨어져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0: 그게 아니라 옛날 그 봉투는요. 네. 이 침을 묻혀서 이렇게 저
1: 아 원래 이게 살짝 묻어 있는 거?
0: 그럼요.
1: 그래서 키스를 이렇게 했다?
0: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1: 근데 우리 시절에는요 그렇게 네. 묻어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0: 난 해봤는데.
1: 예. 네. 아, 제가 너무 이렇게 낭만적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제가 낭만적이지 못한 이후에는 진행자 탓도 있습니다.
0: 이 진행자 탓을 이렇게 하는 게스트는 진짜 예. 처음이야.
1: 아, 저 근데 사실은 가는 곳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유, 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0: 자네 사회에 불만이 있나?
1: 한 곡 더 할게요. 이상하게 저는 아바의 댄스 앤 퀸은 초반에 그, 저기 뭐야, 전주 있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시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노래가 더운 여름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가 시원해 느낌 좋아요.
0: 아 그럼요. 네. 예, 예. 이게 저 아바 노래가 수십 곡이 빌보드 1위를 한 것 같은데 네. 유일하죠?
1: 7곡도 하나예요.
0: 그렇죠.
1: 이거 하나고 이거. 10위권에 들어간 노래가 몇 곡 같아요?
0: 그것도 한두 개 안 됐나?
1: 아니요. 그게 1위 곡이 댄싱이 하나고요. 10위권 안에 들어간 게 워털루, Take a Chance on Me, Winner Takes It All.
0: 아, 세 곡이구나.
1: 세 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바가 그 두 남자가요. 항상 스트레스 받았던 게 왜 우리 노래가 미국에서는 잘 안 될까. 그러다가 이 댄싱이 오르면서 정말 보상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0: 근데 아바 노래는 좀 쉽게 들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좀
1: 아니 쉽게 들리지만 너무 잘 만들었죠.
0: 아니 그래서 예, 예. 나중에 보니까 예. 음악을 많이 듣고 배달하다 보니까
1: 예.
0: 야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 이건
1: 어려운
0: 기가 막힌 거였다. 네, 네, 네.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브라이언 하일랜드가 18살에 불렀던 노래 Sealed with a Kiss 그리고 아바의 미국 빌보드 핫 100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한 유일한 곡 아바 댄싱 퀸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우와,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Sealed with a Kiss 찍고 아바의 댄싱 퀸 찍고 네. 한 곡 더 했어요. 디퍼프 네. 하이웨이 스타였어요.
1: 네네. 워낙 좋아하셔서 우리 진행자 분께서 이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0: 여름엔 달려야 돼요.
1: 그렇습니다.
0: 아, 그리고 진짜 멋졌습니다.
1: 이 노래는 어렸을 때요. 그 제가 기타를 잘 몰랐을 때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돌아와서 이 노래를 듣는데요. 그 예 중간 이제 그 기타 솔로 나오잖아요. 예. 리치 블랙모어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있어가지고. 야, 이게 기타 맞나? 그땐 그랬고요. 저는 그래서 평생 아직도 기타리스트 1위는 리치 블랙모어예요.
0: 아, 좋죠. 네. 저는 그리고 이 하이웨이 스타에서는 건반 있잖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 존 로드.
0: 이게 네. 저 컴퓨터가 아니라.
1: 네, 실제
0: 손악기. 예. 그러니 그 얼마나 스피드한 거예요.
1: 사실 딥퍼플 그 멤버들은 다 천재들이었어요.
0: 네. 영국 밴드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까지 시원한 느낌의 올드 팝 듣고 왔는데요. 네. 올드 느낌은 안 나요. 하이웨이 스타는 들어보면.
1: 근데 많은 그 올드 팝 팬들이 그러는데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그러니까 가장 신나는 곡이 바로 이 하이웨이 스타라요.
0: 아무도 내 차를 뺏을 수 없어. 아무도 내 차 이길 수 없어. 이 네. 차는 음속을 돌파할 거야.
1: 노래가 또 가사가 그렇죠.
0: I love her. 네. I need her. I see her.
1: 네, 좋습니다.
0: 아유, 진짜 갑자기 이냐. 아우.
1: 1995년인가 4년에 이제 딥퍼플이 첫 내한 공연했을 때요. 그때 저는 현장 갔잖아요. 여러 차례 공연 때 갔지만 그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와 갑자기 존 로드가요 건반 치다가 아리랑을 연주하는 거예요. 아리랑을 연주하더니
0: 아 한국 팬 위에서
1: 네 한국 팬에서 아리랑 연주하더니 도화지 같은 데다가 네. 싹 도화지를 객석에다 딱 돌리더니 네. 아리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우리 그 관객들은 많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죠. 왜냐면 여기 배려를 해준 거예요.
0: BTS가 얼마 전에 네. 공연하는데 해외에서 네. 6만 명 네. 아리랑 부르더라고.
1: 하여튼 이제 상징이 된 거죠. 하여튼 하이웨이 스타 딥퍼플 이 노래는 외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한 곡이 아닌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원년 멤버가 지난번에 네. 드러머 이언 페이스가
1: 네, 맞습니다.
0: 왔었나요?
1: 네, 네, 그렇죠.
0: 이번엔 뭘 들을까요?
1: 자, 우리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게 이제 이것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요. 돈 맥클린의 Starry Starry Night
0: 아,
1: 빈센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이 더운 여름에는 그 한 7, 8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원한 밤이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하늘을 보면서 별이 조금 어느 정도 빛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것만큼 시원한 건 없을걸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렇게 돈 맥클린의 빈센트가 여름에 많이 선곡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화가 빈센트 반 고흐한테 바치는 헌정곡인데 네네. 음악 선생님이셨다고요?
1: 네.
0: 돈 맥클린이?
1: 예. 그리고 일단 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뭐 전설이 돼서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별이 빛나는 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첫 가사로 썼죠.
0: 예, 맞습니다. 아, 노래 좋은 노래죠. 단 맥클린, 빈센트.
1: 예.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치킨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원한 느낌의 여름 노래 네. 네, 들었는데 약간 시원한 느낌 바람 네. 이런 걸 좀 네. 느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이제 마지막 임진모의 픽이 남았군요. 네. 여기도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까?
2: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학창시절에 여름에 많이 들었는데 네. 여름에 들었을 때 괜히 이 곡이 좋아서 좋아하면 시원한 느낌 받잖아요. 오정선의 마음입니다.
1: 마음.
2: 네네. 아. 사실 이 노래가 나중에서야 이제 번안곡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1965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밴드 중에 보 브루멜스라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Just a Little. Just a Little인데 제가 양곡을 두 곡을 갖다 다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오정선의 마음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잘 만들었어요, 진짜. 물론 우리 입맛에 하느라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편곡을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그 노래 있잖아요.
1: Anything that's part of you.
2: 예, 네.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그것도 진짜 번안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1: 우리 정서에 맞게 잘 됐죠.
2: 네네네. 차중락인데.
1: 오정선 씨의 또 비음이 네. 매력있죠. 네.
2: 그리고 원래 DJ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 그 히트곡은 많이 없었어도
1: 라디오 DJ 했었어요.
2: 라디오 DJ도 하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네. 나요.
1: 방송 가요 대상도.
2: 네네. 그리고 제가 이걸 더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7, 8학번이잖아요.
1: 네.
2: 이게 78년에 나와요 이 노래가. 오정선의 마음이. 그러니까 더 저는 잊을 수가 없죠.
1: 그렇죠. 네. 오정선의 마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겠네요. 네네. 하늘엔 별들이 흩어져 내리고
2: 언덕에
1: 꽃들이 바람에 날릴 때 나는 어여쁜 소리.
2: 진짜
1: 이게 저 편곡이 그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가
2: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사 중에 나는 어여쁜 소년의 손에 의해
1: 사랑 가득한 세계
2: 여성들이 날아가리.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신혜원 작가가 이걸 굳이 가사를 왜 써주는 줄 알아요? 본인이 어여쁜 소년을 좋아하거든.
1: 이제 작가한테 딴지거나?
2: 전 지금 무차별이에요 거의 뭐.
1: 자네 사회 불만이야. 오정선의 마음 들으면서 오늘 모시 보내드립니다. 마음 진정하시고
2: 네, 알겠습니다.
1: 다음 주 일요일날 꼭 다시 만나죠. 임백선의 백뮤직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월요일도요 낮 12시입니다.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과 또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으로 각각 정체되고 있고요. 강촌 부근은 6km 밀리고 또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3km 짧게 주춤하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 하남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몽탄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도 김해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승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7057님께서요. 응디 자궁암 수술 후 많이 야윈 언니가 오늘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저 셋이 오랜만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네요. 맛있는 음식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큰 보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피로를 달래주는 것도 맞죠. 좋은 노래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뭐니뭐니 해도 최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제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 한 번이라도 꼭 잡아보시고요. 나한테 고생했다, 참 잘했다, 토닥토닥 위로하고 격려해보시기 바랄게요. 저도 우리 반제분들 힘껏 응원하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빛나는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미나리의 꽃바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띠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아유, 수술을 많이 야위한 언니가 드디어 환하게 웃었다고. 참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죠. 7087님께서 우리 부부가 35년간 하던 일을 그만뒀습니다. 요즘 열심히 여행 다니고 맛난 거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응디,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을 응원해 주시겠어요? 오, 35년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일하느라고 뭘 못해보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먹은 이상 두 분이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결정하신 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행 다니면서 경험 쌓고 이제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해보면서 진짜 응원합니다. 예. 전민경님께서 응디 여기는 경북 경산이에요. 엄마랑 목욕 다녀와서 신비복숭아 먹고 있는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올 맛이네요. 이번 주 후텁지근해서 몸이 힘드셨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시고 반짝이분들도 기운 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아, 그 신비복숭아. 저도 말로만 들었던 신비복숭아. 그 시어머니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이거 요즘 그렇게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참 신비하더만요. 맛이 아주 맛있어요. 달달하고 새콤하고 맛있더라고요. 아유, 목욕 다녀와서 신비복숭아 먹으면 참 개운하고 좋겠네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 드립니다.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하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할 겁니다. 자, 반짝이분들 지금 맹렬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주말에도 전화가 간대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짝이분들 015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셔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부 애청자 주간을 맞아서 주말에는 뜬금없이 찾아오는 퀴즈 타임 얼쑤 퀴즈 준비돼 있거든요. 방송 들으시다가 갑자기 얼쑤 하는 소리 들리면 응디와 함께 얼쑤 퀴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뭐 듣고 싶으신지 참여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험 과식에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아니, 왜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의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곡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7490님께서 올해 74 된 반짝입니다. 2024년에 사회생활을 접고 주부로 돌아와 개인택시하는 남편의 끼니를 꼭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이 왜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일단 무보수라는 점이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은간 씨, 지금 너무 예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예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신청할게요. 배호의 초가삼간 들려주시면 우리 부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디 이 노래 부탁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지요. 아유, 근데 또 사회생활 쭉 하시다가 집에만 있으면서 또 집안일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그래도 또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선택하신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좋을 거예요. 5732님께서 응디 저는 안경을 안 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물건을 제대로 못 찾아요. 이번 주말에도 새벽 출근한다고 비몽사몽 헤매느라 안경을 못 찾았더니 아들이 대신 찾아주네요. 아이고 시력 좋아지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이 노래 신청합니다. 누구 없나요? 들려주세요. 아유 진짜 그 눈 나쁘신 분들은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신랑도 눈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눈이 나쁘다는 게 어떤 걸까 한 번씩 상상해보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보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한 곳에만 이렇게 오래 보고 있다가 딱 갑자기 먼 곳을 보면은 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와 눈 나쁘면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멀리 있는 걸 자세히 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뭐 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눈을 나쁘지 않게 하는 운동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이경규 선배님 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눈 이렇게 요리요리 굴리는 거. 그것도 참 많이 했는데 그것도 눈 운동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반지의분들 눈 좀 필요하시면 그 이경규 선배님 하시는 거 이렇게 요리요리 눈 돌리는 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눈이 좀 시원하긴 해요. 네. 0806님께서 응디 좀 아까 시장 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집까지 다시 다녀왔습니다. 제 실수인데도 괜히 짜증만 났네요. 근데 노력해서 웃으면서 넘겨보려고 합니다. 환희의 미워도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시장까지 갔다가 지갑 놔두고 온 거 알면 진짜 이거는 아유 정말 그까지 걸어가느라고도 땀도 나고 이랬을 텐데 아유 어떡해요. 내가 놔두고 온 걸. 이럴 때 참 난감하죠. 내가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잘못 건드리면 이제 신경질 나는 거야. 잘 다녀오세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배호의 초가삼간 한이제 피처링 정동원 누구 없나요? 환희의 미워도 다시 한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배우의 초가삼간 피처링 정동원 한희재의 누구 없나요? 환희의 미워도 다시 한번 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얼쑤 퀴즈 풀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반짝이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문제를 내드릴게요. 반짝이 6696님께서 응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06.1 주파수를 맞추고 하루를 보내는데요. 늦었지만 우리 아들 최선진의 생일을 방송을 통해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선진아 생일 축하하고 올해는 결혼할 수 있는 거니 제발 엄마 아빠 이것 좀 먹자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옛날에는 결혼식에 가면 꼭 이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음식인데요.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탕후루, 2번 비빔밥, 3번 국수. 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 콩과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계속해서 만나보죠. 김춘아님께서 응디 어쩌죠? 이번 주 내내 졸리고 일하기는 싫고 어쩜 좋아요. 기라도 호강하게 신청곡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 신청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졸리고 일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좀 쉬어가세요. 예, 라디오에 노래 들으시면서. 조영애님께서 응디 수확한 옥수수 모아서 껍질 벗겨서 삶은 다음에 얼른 손질해서 냉동 보관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간식으로 먹고 싶을 때 꺼내서 해동해 먹으면 되거든요. 응디 맛있는 옥수수 생각나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지호의 딜팡딜팡 신청할게요. 아, 진짜 가도 돼요? 진짜 그렇게 해드시더라고요. 삶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아유, 옥수수 맛있겠다. 진짜 옥수수 너무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세요. 0301님께서 주말에도 일을 하니 피곤이 해소될 틈이 없네요. 이럴 때는 신나는 곡이 비타민 같은 존재죠. 그래도 일하면서 라디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김중현의 우리 정이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제 이름을 정의로 개명하고 싶어요. 아, 김중현 씨 신곡이죠. 이 곡이 또 우리 0301님의 비타민 같은 곡이 되었군요. 자, 반지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들 띄워드립니다.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 서지호의 딜팡딜팡, 그리고 김중현의 우리 정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 서지우의 딜팡딜팡 김중현의 우리정이였어요. 6130님께서 일요일 아침으로 당근김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오이가 많아서 오이도 함께 넣어봤는데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점심에는 맛있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에 캔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일요일 오후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빛나는 트로트도 마음껏 듣고 있지요.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행복은 솔지 씨와 함께한 빛나는 초대석이었습니다. 솔지 씨의 이 노래 한 곡 더 신청하고 싶어요. 응디 사랑 참 들려주시겠어요? 크, 당근 김밥 너무 맛있죠. 오이 김밥 안 드셔보셨어요? 오이 김밥 너무 맛있는데 마요네즈랑 오이랑 고추냉이 조금 넣어가지고 오이랑 그 맛살 있죠. 그거 조금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마요네즈 조금 해갖고 그러고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겠다. 1378님께서 응디 늦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는 늦잠을 자고 싶죠. 그런데 유혹을 떨치고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길게 느껴져서 그것도 참 뿌듯합니다. 덕분에 주말 아침부터 좋은 기운 100% 충전 완료입니다. 이 기운 그대로 다음 한 주도 힘차게 보내보려고요. 반짝이분들 응디 우리 함께 파이팅 합시다. 신청곡으로 이 노래 부탁드려요. 진혜성의 아름다운 당신이여 들려주세요. 그럼요. 파이팅 파이팅. 한 주도 그냥 힘차게. 이게 참 늦게 일어나면 깨어나긴 하지만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자두자두 더 피곤할 때.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8821님께서 응디 저는 사실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TV에 얼굴 예쁨과 귀여움이 뿜뿜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디였어요. 그 다음부터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메 근디 꽃바람을 부른 박현호 씨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애엄마가 되었죠. 아가가 어떻게 알을 낳나 싶었는데 아주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짝이가 되었습니다. 응디와 크고 작은 일을 함께 나누면서 팬이 되었어요. 저도 앞으로 사연을 통해서 저의 일들을 응디에게 공유하려고요.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주실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주현미의 안온에 신청합니다. 들려주시겠어요? 아! 감사해요 8821님. 저도 우리 882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다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응원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노래도 바로 띄워드릴게요. 솔지의 사랑참, 진혜성의 아름다운 당신이여, 그리고 주현미의 안오네.

0: 생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 정답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이 시각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4차로 통행이 어려운 모습이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더 지난 형춘원에서 동작대교 출구 부근에서는 고장난 버스가 있어서 일대 부분 통제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반대 하남 쪽도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평창에서 둔대 터널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까지는 12km 정체, 여주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민수연, 김중현, 공훈, 박민수의 나이스맨이었습니다. 1부에 내드린 얼쑤 퀴즈 많이들 참여하셨어요. 아직 정답 받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반짝이 6696님께서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올해 결혼을 소망하시면서 제발 올해는 엄마 아빠 이것 좀 먹을 수 있는 거니?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옛날에는 결혼식에 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었죠.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기도 있었죠. 1번 탕후루, 2번 비빔밥, 3번 국수. 탕후루 왜 이렇게 웃기지?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똑똑똑똑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애청자 주간을 맞아서 다음 주도 빛나는 초대석 마련했거든요. 바로 내일이죠. 월요일에는 우리 트롯 신동들, 트롯 공주들, 김태현 양, 이수연 양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무명전설 탑3의 주인공 장한별 씨,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정연호 씨와 함께할게요.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반제분들 사연 만나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지영님께서요. 응디 이번 주 습한 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응디 목소리가 청량감을 주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습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5274님께서 가은님 커피 쿠폰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직장 동료분이 확인 눌러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덕분에 커피도 잘 마시고 주위에 자랑도 했답니다. 잘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7057님께서 응디 혼자 아이들을 키워낸 제 딸이 늘 마음에 쓰였는데 오늘 군 제대한 손자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통장을 보여주면서 점심을 사줬네요. 잘 자라준 손자도 힘든 거 잘 버텨준 딸도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만큼 7057님께서 또 잘 키워내신 거죠. 아유 참 손자가 든든하네요.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올게요. 김소연의 포기할 수 없어요. 황우림의 내 사랑 바보. 신미래의 째깍째깍.

0: 안전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은기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라디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라디오 하면요, 제가 참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반지분도 저의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어요? 제가요, 무명 시절이 좀 길었어요. 근데요, 그 시간 동안 내내 포기하지 않고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디오 DJ예요. 사실 좋아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좋고, 그래서 그 꿈에 마냥 뛰어들고 싶잖아요. 라디오 DJ가 저에게는 그런 꿈이었어요. 어쩌면 저에게는 아버지 같았던 분이죠. 신해철 선배님의 영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신해철 선배님께서 진행하는 라디오에 양송이 작가라는 애칭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2024년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 같아요. 와, 한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건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게 무게구나. 이런 기쁨이고 감동이구나 하고 말이죠. 매일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일단 하루의 날씨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반지분들은 어떨까 감정이입을 해야 되고요. 날이 반짝 좋을 때는 신나는 노래로 선곡을 하고요. 날이 살짝 흐릴 때는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와 함께 반지분들의 사연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만나고 일상을 공유하고 하루라도 안 만나면 막 궁금하고요. 내일 또 만나고 싶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가족인 거죠. 패밀리예요, 우리는. 2024년의 은간부터 2026년의 은간을 함께 지켜봐준 반자이분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우리 반자이분들과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라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를 쭉 지켜봐 주시겠어요? 저도 쭉 반자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천국에서 즐기고 계신 반자이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즐기고 싶은 노래 선곡했어요. 이 노래와 함께 할까요? 우리 레터 많이 쓰죠. 라디오에 레터 많이 보내죠. 그리고 러브레터 많이 쓰시죠. 그래서 린 류현정의 러브레터. 그리고 또 라디오 들으시면은 방금 그 노래 들어봤어? 그 노래 좋던데? 그래서 선곡했습니다. 김완준의 방금 그 노래. 그리고 우리 DJ 하면 또 옛날에 DJ 오빠들 굉장히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곡했어요. 박주희의 오빠야까지 듣고 오시죠.

린 유원정의 러브레터, 김원준의 방금 그 노래, 박주희의 오빠야 듣고 왔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양건우님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은비트를 처음 접한 건 중3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때는 콩도 안 깔고 PC로 듣기만 했답니다.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가 있었다면 바로 이 곡이에요. 희남매의 눈치 제로란 노래가 완전 저의 취향을 저격했답니다.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 중3 여름방학? 진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게 은비투군요. 크, 눈치 제로 이 노래 좋죠. 예, 예. 반짝이 김숙자님께서는 작년 7월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콘서트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저는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테이프로 응급처치를 하고 신나게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귀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스르르 입고 나오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본 순간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흰색 수트를 입고 나오신 분은 글쎄 춘길 가수님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한눈에 반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던데 그게 춘길님에게 반하는 순간일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춘길님 팬이 됐답니다.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이분의 노래가 나올까 안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응디를 통해서 신청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발 춘길 가수님이 이리 오너라 나와라. 이야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따라가셨다가 귀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고 뭐야 귀신도 아니고 하얀 옷을 입고 나오네요. 어머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이 변은숙님께서는 응디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 들으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돼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추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디오 중독이 되었죠.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중독될 라디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들려주시겠어요? 맞아요. 이 라디오 들으면 좀 마음이 안정되는 건 있어요. 확실히. 진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뭐 차분하게 말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라디오에서 제잘 그리고 뭐 노래도 이렇게 뭐 분위기에 맞춰서 막 나오고 이런 거 들어보면 마음이 참 안정돼요. 자,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희남매의 눈치제로, 춘길의 이리 오너라,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들려드리면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사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편지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정슬의 도라지꽃, 김사나 홍성윤의 화등.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0: 정로 5가에 있습니다. 정로 5가 보령 약국.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5: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얼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옛날에는 결혼식에 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얼쑤 퀴즈의 정답은 바로요. 3번 국수였어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 허찬미의 사랑의 자판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서울, 인천 포함한 경기 지역에 사시는 반자이분들 02로 오는 전화 있으면 놓치지 말고 잘 받아서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잘 듣고 있다고 응답 부탁드립니다. 환자기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곳곳으로 돌발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특히 서울 쪽으로 이동량 더 늘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까지 15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더 지나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진부에서 월곡분기점까지 총 46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은 동상주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맞장구를 꼭 쳐주는 편이십니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나도 나도 그럼 내 감정을 입 밖으로 잘 꺼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높대요. 우리는 보통 말을 삼키는 건 잘해도 뱉는 데는 꽤 눈치를 보는 편이거든요. 상대에게 맞장구를 치거나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쌓인 많은 것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눠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거 참 잘하는 여자가 여기 늘 있는데 그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EOS 만나봤습니다. 넌 남이 아니야 듣고 왔어요. 김영중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보고 싶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하면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한 주는 더위와 습기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 피곤함을 조금은 씻어낸 그런 주말이기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또 저 이본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는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3034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방학해서 집에 와 있거든요. 신랑 차를 매일 끌고 나가서 신랑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며칠 버스 타고 출근하더니 주말 오자마자 알아누웠습니다. 쟤 서울 언제 간대? 어? 아좀 가라 그래? 야단입니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 몰라요 하시면서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아버님이 불편하신 거지. 3034님이 보내주셨어요. 6890님, 엄마가 척추수술을 받고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여어여 허리 근육도 잘 만드셔서 빨리빨리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통닭 사와라, 통닭. 입원에 있는 동안 통닭이 그렇게 드시고 싶었대요. 구순 지난 부모님과 오랜만에 닭다리 좀 뜯어보렵니다. 아, 이 복근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으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저는 이 구순이 된지 모르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조심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엄청 씩씩하십니다. 통닭 사와라, 통닭.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6890님 보내주셨고. 2757님이 주셨는데 오랜만에 재취업을 하고요.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콩디. 오랫동안 묵묵히 외벌이로 지내준 우리 집 복덩이 신랑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현금 플렉스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 사진이군요. 신랑도 좋았겠지만 제가 더 행복합니다. 돈 보니까 좋네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이 캐시 플렉스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이 원래는 돈을 좀 통 크게 쓴다 뭐 이런 건데 진짜 이 멋진 현금 플렉스는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우 그냥 딱 맞는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2757님 보내주셨습니다. 야, 받는 분도 좋았을 것 같고 신랑님도 아내분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소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노래가 고프신가 봐요. 크레용팝의 빠빠빠.

192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콩디는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춘.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도 싶고 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그게 여전히 청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신곡이 나왔다면서 저에게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차에 방송국에 오면서 차에서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오면서 청춘이 뭘까 그렇지 않아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 앞둔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아직 우리 청춘이다 라는 친구 말에 생각이 많아지네요. 애처럼 재밌게 살다가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이게 누구지 하고 놀라시나 봐요. 와이프는 마음 따라 살면 그러니까 마음 따라 살면 그게 청춘이라고 하네요. 히히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도 청춘이 뭘까? 한 번 정도 좀 되뇌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최미선님, 신랑이 배송업을 해서 주말도 바쁩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신랑이 현관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다시 갔습니다. 어? 전화했더니 살구야, 거래처에서 주신 건데 달아. 지금 먹어야 맛있대. 라고 하네요. 뭐 이런 사랑꾼이 있나 몰라요. 참 뚝뚝한데 그 안에 묘한 다정함이 있습니다. 희한한 남자예요. 오, 매력 덩어리시다. 살구야. 거래처에서 주신 건데 달아. 지금 먹어야 맛있대. 오,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우리 최미선님이 남편. 다정함, 매력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육하나 이호님, 아빠가 감자 농사를 하시거든요. 문자로 5만 원이라고 보냈길래 뭐가 5만 원이야? 라고 물었더니 감자. 감자 5만 원어치. 와, 그럼 양이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어치 보냈다고 입금하래요. 아빠, 딸한테 강매는 좀 아니지 않아? 하시면서 육하나 이호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부녀 간의 이 그림이 굉장히 코믹하고 웃음 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수님, 콩디, 우리 집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어. 동생이 경감으로 승진했대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며느리도 경찰인데 어머, 경감 얘기를 듣더니 부럽다네요. 내년에 며느리도 경위로 승진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야, 축하할 일을 이렇게 또 적어서 기분 좋은 마음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희수님. 콩디는 헤어 세팅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이 샵에서 디자이너쌤이 해줄 때는 예뻤는데 집에서 제가 직접 하려니까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뭐 어떻게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요. 미용실 가서 손질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1724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9076님이 신청하신 곡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리고 최은정님이 듣고 싶다 원하신 곡은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죠.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청플레이 오늘은요 김현정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볼게요. 저에게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몸짱은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찌지만 말자. 젊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살이 쉽게 빠졌는데요. 호르몬 때문인지 이놈의 입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살이 전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오이 두 상자를 샀습니다. 내 오이만 먹고 살을 빼리라 다짐하긴 했는데요. 날이 더워서인지 오이가 달고 너무 맛있어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산다는데 어쨌든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이 빠지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약 4kg 정도 뺐는데 더 뺄 수 있겠죠, 콩디? 저는 오늘 청플리에 들으면 춤추게 되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이정현의 바꿔, 조성모의 다짐, 최정환의 무정.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올여름 비키니 가자!

오이가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 우리 김현정님. 그래도 4kg를 빼셨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이정현의 바꿔, 조성모의 다짐, 최정환의 무정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이가 수분이 많으니까 포만감은 좀 느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이어트 식단에 넣기에는 좋은 식품이죠, 오이. 근데 오이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또 떨어지면 근육이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삶은 달걀? 요 정도 같이 드시면 아주 완벽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정플리. 이번 플레이 주인공은 이명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콩디보다 많이 언니인 애청자예요. 요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노래를 듣는 게 취미인데 자식들이 그런 저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아우 엄마 나이에 무슨 90년대 노래를 들어. 에이 엄마 이건 아니지. 노래 듣는데 나이가 있나요? 저는 뭐 옛날 노래만 듣고 사나요? 라디오에서 그 어떤 노래가 나와도 저는 즐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청플리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들입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YB의 나는 나비, 유정석의 질풍가도. 콩디가 저 대신 애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흥! 니들이 뭘 알아? 어? 니들이 음악을 알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잠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명렬님의 청풀이였습니다. 이명렬님이요, 올해 7순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 90년대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7순이시면 제가 봤을 때 2000년대 노래도 충분히 다 소화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아이 엄마 무슨 90년대 노래를 들어. 이건 엄마 아니지 라고 하셨다고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조금 앞서가신 것 같아요. 홀수로 어머님을 보신 것 같아요. 이 노래 선곡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YB의 나는 나비, 유정석의 질풍가도. 계속해서 이 캐릭터, 이런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 꾸준히 밀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명렬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현정님 그리고 이명렬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이나경님이 신청하신 곡을 띄워드릴게요. 트와이스의 Cheer Up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명렬 어머님께 이 노래 꼭 띄워드리고 싶네요. 저 2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2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옥산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짧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차들도 꾸준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봉평 터널에서 월급 분기점 사이로 50km 가까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횡성에서 새마을 또 경기권 진입해서는 여주 분기점에서 이천 사이로 각각 10km씩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강원권에선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 5km 정체, 경기권 진입해서는 설악에서 화도까지 18km 가까이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저녁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와일드싱의 삽입곡입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와일드싱의 삽입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정세 씨가 연기한 비운의 발라더 최성곤의 아주 앙큼한 러브송이었습니다. 네가 좋아. 영화 이 와일드싱은요, 지난 6월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해체된 3인조 혼성그룹 트라이앵글이 20년 만에 찾아온 재기의 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최성곤 씨의 노래하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선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 달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듣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7월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여름이에요. 여름의 추억들 오늘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중현님입니다. 36년 전 대학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울진에 망향해수욕장에 갔을 때 일입니다. 친구들은 수영복과 샌들, 물안경을 야무지게 챙겨왔는데 저는 덤벙대는 성격답게 몸만 챙겨서 바다에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원한 바다에 왔는데 물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 수영복을 갈아입고 우르르 바다로 뛰어가길래 저도 바지를 벗고 삼각 팬티만 입은 채로 후다닥 친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걸어가면 속옷이란 게 티가 날 것 같아서 달려서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여름에 바닷물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한참을 첨벙대며 노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배고프지 않냐?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을까? 여기 핫도그 진짜 맛있는데. 저도 친구

친구들을 따라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왠지 아랫도리가 묘하게 허전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왜 허전하지? 하고 만져보니까 입고 있던 삼각 팬티가 언제 벗겨졌는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망했다 싶더라고요. 알몸인 상태로 뛰어나갈 수도 없고 혼자 어쩌지? 하고 있는데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 가릴 거 없나? 하고 물에 잠수해서 바닥을 살폈는데요. 누가 흘렸는지 물안경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로 가리고 나갈까? 아니면 이걸 눈에 쓰고 알몸으로 나갈까? 긴 고민 끝에 아무래도 아랫도리를 가리고 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물안경을 손에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물 밖으로 뛰어나간 순간 야, 변태야, 변태. 쟤 좀 봐, 쟤 좀 봐. 여기 변태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요란한 호각 소리. 해경 순찰 대원 두 명이 엉덩이를 다 보이고 뛰어가는 저를 잡으러 온 거죠. 친구들은 씻으러 갔는지 없고 저는 결국 다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잠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무려 2시간을 혼자서 이리 헤엄쳤다가 저리 헤엄쳤다가 겨우 피서객들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해수욕장 알몸 노출 사건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the happy, exciting, and cool. I'm here. There's some.

썬데이 레코드 안중현님의 사연과 함께 DJ DOC의 여름 이야기, 쿨의 해변의 여인, 유피의 바다 이렇게 세 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현실 가능해요?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친구분 중에서 누가 갖고 가신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 남학생들은 장난이 짓궂으니까. 와, 그래도 두 시간씩이나 와,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현실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사연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코드는 김잠등님의 사연입니다. 몇 해 전 여름 다슬기를 잡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슬기는 낮보다 밤에 더 잡기 쉽다는 말에 밤 늦은 시간 저는 가족들과 다슬기가 많이 잡힌다는 하천 근처에 갔었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저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다슬기를 열심히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얼른 잡자. 이거 머리에 하나씩 쓰고 돌 틈마다 샅샅이 뒤져야 돼. 알겠지?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까만 다슬기를 하나씩 잡는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가져간 소쿠리 하나를 채우겠다고 새벽 2시까지 하천을 뒤졌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찬물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었더니 춥기도 해서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나섰는데요. 비가 톡톡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 웬 여자가 혼자서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처럼 다슬기를 잡으러 온 사람 같아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 동네 분이세요? 저희가 다리 건너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여자

제가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차에 타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려고 제가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죠. 혼자 오셨어요? 다슬기는 좀 잡으셨어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다리 건너편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여자는 밖을 내다보며 제게 묻는 말에 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묵묵히 한참을 달리다가 그 여자를 목적지에 내려줬습니다. 인사만 꾸벅하고 스륵 사라지길래 뭐야 하고 갈 길을 가는데 운전하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 길이 맞는데 왜 자꾸 경로 이탈이래. 내비를 보겠다고 차를 세웠다가 달렸다가 하는데 아들이 얼굴이 하얘져선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여기 출발한 곳이야. 저희는 분명 마을 쪽으로 한참을 달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하천 쪽으로 와 있던 거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보는데 머리며 오시며 빗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앉은 시트가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차를 돌려 달리는데 저 멀리 다리 건너편에 그 여자가 또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걷는 게 보였습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다리가 사고가 유독 많은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본 것처럼 여자가 밤만 되면 다리를 하염없이 걷고 있고 태웠다가 내려준 뒤로 길을 잃었다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밤에 절대 그 다리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의 여름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김잠등님의 사연에 이어서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딜리스파이스의 차오차오 신승훈의 엄마야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잠등님 도대체 그날 누구를 옆에 태우신 거예요? 아, 더운 여름이 되면은 이 괴담 이런 얘기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뒤에 업고 있는 애 누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야, 그만해 하면서 막 오싹해하고 어우 간만에 그런 오싹함을 느껴봤습니다. 아, 뭐지? 와 이런 곳이 있다고요? 어우 소름 끼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타나는 삐지 음악이 이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레코드 민병욱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30년 전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해 여름 저는 같은 과 친구들과

0: 동해안 바닷가로 피서를 갔었답니다. 낮에는 시원한 바닷물에 들어가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애들은 끝도 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저는 술이 약해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술을 깰 겸 혼자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 좋다. 소리 좋아. 여름에는 바다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걷는데 저 멀리 웬 여자가 혼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술도 취했겠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1: 제가요, 남친이랑 헤어졌거든요. 저를 두고 그 나쁜 놈이 혼자 집에 갔어요. 저 너무 슬퍼서 그러는데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때 아니라고 뿌리쳤어야 되는데 저는 그녀와 함께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세한탄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아우, 저 취한 것 같아요. 저 숙소가 이 근처인데 좀 데려다주면 안 돼요?
0: 비틀거리며 데려다 달라는데 길바닥에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그녀가 묵는다는 여관방에 들어가 그녀를 눕히는 순간 팍! 누군가가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는데 왜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다짜고짜 이유 없이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팍팍 가지고 있던 돈과 귀중품을 싹 다 뺏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2: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피투성이가 된 저는 친구들과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넣고 그녀를 데려다줬던 여관으로 출동을 했었는데요. 이미 그 여자와 남자들은 떠나고 없더라고요.
2: 아, 이거 제대로 당하셨네요. 응? 지금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0: 당시 피서객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 하필 그걸 제가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술을 먹고 따라가냐고요. 친구들한테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금납니다. 곧 피서철이 시작인데 낯선 사람과 함부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4: 산데이 레코드 민병옥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아, 여자가 유혹을 했어. 그래서 이재영의 유혹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아팠어. 그래서 21의 아파 이렇게 두 곡을 신청하셨군요. 아, 우리 병욱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아, 참 이런 나쁜 사람들 참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한때 이런 뉴스들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언저리 때 사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욱님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일요일 코너 선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안중현님, 김잠등님, 그리고 민병욱님 이 세 분에게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077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저 이분은 여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흐름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2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 쪽은 판교 진출로 1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8km 정체, 설악에서 화도분기점까지는 여전히 차가 많은데요. 12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또 적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주춤하고요. 제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서창분기점 인천 진출로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정안 나들목 인풍교부터 남풍세 나들목 호정 2교까지 16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너도 날 참아줄 때가 있겠지. 나라고 어떻게 맨날 좋은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생각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언짢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상처도 많이 주었을 겁니다. 그런 수많은 순간순간에 그 사람도 나를 참아줬다고 생각하면, 그래, 나도 한번 참고 넘겨보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작은 인내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그대와 나의 사랑은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아, 화가 나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참고 참다가 꺼내놓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는 꼭 우리 사이를 위해서 풀어야 되니까 서로 등대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단 제가 먼저 막 털어놓겠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너무 서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상대가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더 생각해줬네. 아, 이거 이전에 나를 그렇게 참아줬었네. 내가 또 나만 생각했네. 이러면서 또 눈물이 펑펑 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참 내 안의 지옥을 혼자 만든다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서 이심전심 해보면 아이고 나도 참 못난 사람이다. 나 견디기 진짜 힘들었을 건데 진짜 많이 참아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화가 나면 또 그 생각이 안 들어. 참 좋은 말씀 오늘 시작글에 우리 신은경 작가가 써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마음의 교훈을 얻고 시작해보는 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식구들이랑 오붓하게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길 바라겠고요. 혹시 싸우신 분들 있으시면 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화해하시고 끄집어내시고 서로 도닥도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우리 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저는 이노진이고요.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보겠습니다. 6735님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수육입니다. 냄비에 한약재 넣고 푹 삶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담근 배추 겉절이 김치랑 먹으려고요.
1: 완벽하다.
0: 아, 제가 이 보쌈 수육 이거를 엄청 좋아해서요.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뭐 식사 해결해야 될 때면 항상 보쌈집, 수육집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기름기 쫙 빠진 그 쫀득쫀득한 살코기가 너무 좋거든요. 새우젓에 푹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에 배추 겉절이 새로 담궜다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그리고 양혜원님. 집 앞 바닷가 펍 야외 테라스에서 강아지들이랑 맥주 한잔하고 있습니다. 인디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분위기가 찰떡이네요. 인디, 치얼스!

아, 회원님, 집 앞에 바닷가 있는 것도 부럽고 펍 야외 테라스까지 부럽고 거기 강아지들도 와 나만 강지 없어 정말 부럽고 거기 맥주까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와 진짜 멋진 그 순간에 제가 BGM 기가 막힌 걸로 깎아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요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이어집니다.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듣고 오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이었고요. 우리 스티니들의 사연 좀 더 만나봅니다. 5300님, 요즘 주말마다 시골에 가고 있어요. 완두콩 따고 나서 감자 캐고 마늘이랑 양파를 캐고 이제 강남콩을 따고 있는데요. 수확량이 시원치가 않네요. 다 따면 또 고추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는 정말 끝이 없어요. 와 대단하시다. 주말 농장 운영하시는가 본데, 야 이게 기르시는 품목도 다양하고 뭐가 캐고 따고 막 나르고 또, 야 정말 고생 많으신데 수확량이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다 맛있겠다 싶고요. 자, 그리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님께서는 영암에서 목포로 가는데요. 주유소가 안 보입니다. 근데 기름 없다는 표시가 뜬 채로 10km를 이동 중입니다. 차가 멈추면 우짜죠. 초조해요. 유유. 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전라도 쪽으로 쭉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는 드라이브 코스를 좋아해요. 그럼 다니다 보면 그 목포 이남, 그러니까 전남 그쪽에는 주유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 밑에 땅끝까지 갔다가 올라올 때는 진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아, 다른 고속도로는 제법 몇 킬로미터마다 딱딱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 그쪽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익산 쪽에 와가지고 예, 주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감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천천히. 그리고 또 여름철이라 에어컨 끼고 또 관성운전 하시면서 기름 아끼면서 가셔야겠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좀만 더 힘냅시다. MC 스나이퍼의 BK Love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는 4811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고 원타임의 One Love까지 듣고 오시죠.

하지만 그때 너무도 늦어버렸어. 모든 게 변해버렸어. 나는 너무도 초라했던 내가 너에게 말할 용기도 자신도 모두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냥 그게 좋았었지.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 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김원준의 얄개시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4349님 딸 자취방에서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밥 준비도 하는데요. 얘가 혼자 있다가 가끔 이렇게 엄마가 오면 좋은 마음 반, 귀찮은 마음 반인 것 같아요. 저보고 어지럽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 근데 저 먼지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니? 응? 보통 반대 아니에요? 반대? 어머니께서 방문하시면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막 뭐 잔소리를 좀 하시면서 다 정리해 주시고 밑반찬도 해놔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따님이 좀 이게 약간 역할이 반대된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는 아유 저거 먼지 보이고 치울 거 보이고 정리할 게 한가득인 게 다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또 가만히 계시는 어머니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6904님 머리 매직을 했는데요. 저보고 초코과자 같대요.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다는. 주말까지 반납하고 미용실에 오래 앉아있었는데 초코과자라니 우울해요. 유유. 아, 이 또한 너무 귀여우시겠는데. 나 이렇게 다 귀엽지. 아, 매직 펌을 하셨나봐요. 쭉쭉 피시는 게 매직이죠? 쭉쭉. 아,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랗게. 아, 몽실몽실하게. 아, 귀엽게 나왔군요. 아, 이뻐서 그래요. 이뻐서. 이뻐서 초코과자라고 놀린 것 같으니까요. 조금 하루 이틀 지나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아, 이렇게 귀여운 사연 만나봤고. 자, 우리는 노래 또 듣고 와야 되겠죠? 자, 팀 이름이 더블 V인데요. 예, 송은이 씨와 김숙 씨가 뭉친 그룹의 3도. 예, 노래 들려드리고, 0208님이 신청하신 안예은의 문어의 꿈, 그리고 K229님께서 청해주신 이한철의 슈퍼스타까지 나갑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0: 오래오래 락토핏
11: 종근당 건강
12: 건강기능식품.
1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내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1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0: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벌써 한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일요일 저녁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사연이 와서 읽어드립니다. 5472님. 무선 이어폰은 왜 항상 한쪽만 충전이 안 되어 있을까요? 나 지금 밖인데 인디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 화나요, 화나. 아, 진짜 저도 화나요. 아, 한쪽만 충전이 안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아, 저는 기본적으로, 아, 물론 과학기술 발달 좋다 이 말이에요. 예, 좋아요, 좋아. 근데, 이, 저는 줄 이어폰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줄 이어폰도 예전에는 왼쪽 귓구멍, 오른쪽 귓구멍 다 교환해서 다 호환돼서 넣어도 괜찮은 이어폰들이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왼쪽 귓구멍에 맞춤이 딱 나오고, 그래서 오른쪽 걸로 왼쪽을 들으려면 안 돼. 그것도 좀 짜증이 좀 났거든요. 근데 또 이제 몇 년 후에 되니까 무선 이어폰이 싹 깔리면서 이것도 잃어버리면 또 사야 되고, 이게 호환도 안 되고, 충전해놓으면 또 금방 닳고, 이게 참. 많이 좀 음악 좀 들으려 치면 꼭 배터리 빨간 불에다가 하나는 먹통이고 그러죠. 아, 또 어디 제가 지난번에 어디 행사를 같이 가서 멤버들이랑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잘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을 챙겨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어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왼쪽 게 없어. 여기 또 숙소에서 그 콩알을 놓고 온 거죠. 콩나물 놓고 온 거예요. 야, 이런 너무 공감하는 이 과학기술도 좋지, 발전도 좋지만 예전 것도 좀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이 줄 이어폰을 쓰려고면요 또 잭도 안 맞아요. 저도 요즘은 참 힘들죠. 너무 공감했나? 예. 어쨌든 이 귀한 방송 들으시려면 빨리 충전하셔야겠다 싶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들려드리고 우리는 신청곡 하이웨이가 기다리는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이동량 많이 풀리면서 일부 정체 구간 제외하면 대부분 구간 수월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10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9km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여기에 횡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 이천 부근으로 짧은 정체 남아있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3km 짧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칠곡휴게소 부근 4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제2의 타임 아웃 2부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일요일 저녁 2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신청곡 하이웨이로 함께 할 거예요. 듣고 싶은 노래들 간단한 이유 적어서요 신청해 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해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하이웨이 출발합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실라!

스드인 신청곡 현재 상황 정체 구간 없이 원활합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오늘도 막힘없이 달릴 준비 되셨나요?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535님, 주말 내내 밀린 잠을 자느라 하루 종일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야 부스스 눈을 뜨고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저를 보면서 툭 한마디를 던지시더라고요. 너 오늘 엄마 생일인 거는 알고 있냐? 그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쿵 맞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정말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 맞더라고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가장 가까운 엄마의 소중한 날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무심한 아들 때문에 혼자 속상하셨을 엄마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 못난 아들이 생일도 제때 못 챙겨서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늘 묵묵히 챙겨주신 아버지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신청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입니다. 아, 저도 가슴이 같이 철렁하네. 아유,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지만 결국엔 잘못한 거죠. 죄송하죠. 참, 내리사랑은 한도 없는데 이렇게 치사랑이 너무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매번 죄송하죠. 네, 오늘을 계기로 많이 두 분 웃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3535님 사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노래 이적의 같이 걸을까에 이어서 두 곡을 더 해봅니다. 권진원의 살다 보면,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신청곡 하이웨이. 6121님 주말이라 식구들 다 놀러나가서 만난 것들 먹고 오후 다 지나서 들어왔어요. 한 끼라도 좀 편해질까 싶었는데 편해지기는커녕 각자 다 다른 메뉴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주 환장할 노릇이네요. 에휴, 그래도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더 마음이 좋아요. 저에겐 주말이 따로 없지만 가족을 챙기고 돌아오는 행복감을 맛보는 게 꽤 괜찮습니다. 강다니엘의 업리프트 듣고 싶네요. 꼭 좀 들려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다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아유, 행복의 지킴입니다. 행복의 기둥이십니다. 6121님. 네, 이 귀한 분을 위해서 제가 신청곡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299님 장사 끝내고 집에 갑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손님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힘들어도 뿌듯한 퇴근길. 쇼네 웨이백 홈 신청합니다. 와, 진짜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좋다, 장사 잘 됐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4628님 20살보다는 30살에 가까운 나이인데요, 제가 아직도 통금이 있답니다. 9시만 되면 안 들어오고 뭐하냐고 휴대폰에 아주 불이 납니다. 불이 나. 우리 엄마 아빠 저를 좀 덜 아껴주셔야 제가 연애라는 걸 좀 할 텐데요. 청하에 벌써 12시 듣고 싶어요. 12시 귀가? 어우, 꿈만 같네요. 아유, 진짜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 아유, 그러게요. 참, 언제쯤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짝도 못 만나고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품 안에서 이러고 이렇게 아, 귀여우십니다. 자, 청해주신 노래들 듣고 옵니다.

강다니엘의 Uplift, 쇼네의 Way Back Home, 청하의 벌써 12시 들려드렸어요. 0275님, 중학생이에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와, 듣자마자 소름이 쫙. 근데 벌써 40년이나 된 노래더라고요. 유재하의 시대를 누린 분들이 부러워졌습니다. 요즘 무한 반복하며 듣고 있어요. 스드인에 신청합니다.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중학생이신데. 그런데 유재하의 음악을 접하시고 마음에 들고 대단함을 느꼈다는 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 유재하 선배님의 그 유산이 남아서 지금 활동하는 모든 많은 가수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라는 그 대회를 통해서 저도 스위스로우도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네요. 좋은 음악 계속 많이 듣고, 예, 넓은 세상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선님, 제목은 입에 진짜 안 붙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요. 인디, 함 들려주실래요? 아유, 그럼요. 이 노래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와, TV 보면서 이은하 선배님이 진짜, 아, 제 기억 속에 거의 민혜경 선배님이랑 이은하 선배님을 제일 처음 좋아했던 여가수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명곡입니다. 어, 이제 아셨나 본데요. 예, 민서님도. 예. 자, 8314님. 요즘 날씨가 꿉꿉해서 기운이 없네요. 살랑살랑 싱그러운 노래로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아유, 말씀 반갑습니다. 진짜 그래요. 모두 다 필요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싱그럽고 싶다. 뽀송뽀송하고 싶다. 자,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그리고 김현철의 오랜만에.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신청곡 하이웨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두 시간 함께 잘 달려주셨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 이 시간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두 시간 후딱 가버렸네요. 예, 평안한 저녁 이어가시고요. 저는 퇴근합니다. 자,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저녁 8시를 향해 가면서 도로 이동량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는 4km 주춤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새말 부근으로 짧은 정체 남아있고요. 이천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남이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월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나들목에서 정안나들목 인풍교까지도 3km 속도만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캄캄했던 풀숲 사이로 작은 초록빛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여름밤의 풍경으로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딧불이가 아닐까 싶어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그 작은 빛 하나가 여름밤의 정취를 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반딧불이 같은 순간들이 있죠. 숨이 넘어가도록 깔깔 웃었던 때라든가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았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입안 가득 넣었을 때, 어둑했던 마음에 잔잔한 초록빛이 번지던 순간날입니다. 물론 이 불빛들이 오래 머물지는 않죠. 잠깐 찾아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순간들이지만 우리는 그 짧은 반짝임에 기대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일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의 주말에도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다녀갔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아메리카 벤츄라 하이웨이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7월 12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반딧불이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봤는지 본 건데 아니었는지 예, 기억이 제대로 안 납니다. 제주 갔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반딧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딧불이를 직접 목격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반딧불이가 그렇게 자주 많이 발견되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동화책에서만 봤다는

말들이 많아서 반딧불이를 아니 만화 예 뭐 영화 어 그래서 책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만 접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본 건

0: 밝혀준 초록빛 그 작은 빛들이 모여서 또 한 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거겠죠. 일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Cheap Trick, I Want You To Want Me. 0236님이 신청하셨어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12일 일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8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721님, 남편과 강릉 1박 여행 중이에요. 아침 일찍 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몸이 피곤한 탓인가? 엄청나게 즐겁진 않아요. 그래도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그 재미로 갱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가끔 미운 남편, 예, 함께 해줘서 고맙고 사랑해. 가끔 미워서 다행입니다. 예, 자주 뭐 항상 미우면 여행이나 가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여행이란 게 뭐 그렇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목적지를 간다라고 하면 가서 뭘 할지 그냥 뻔하고, 뻔하다기보다는 뭐 웬만하면 새로울 게 없잖아요. 예. 늘 가던 뭐 단골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식당 아니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실까? 예. 요거는 좀 나이 탓도 좀 있는 것 같고, 겁도 좀 나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가기 전까지의 그 설레임이 여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남편이 미우셔도, 이곳이 그냥 낯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행 자체로서, 뭔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자주, 예, 이렇게 두 분이서 다니시다 보면, 예, 가끔 미운 것도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예, 사랑하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고맙고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신 거 보니까, 예,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게 믿어요. 임효선 씨, 가족들과 치킨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어요. 예, 오랜만에 외식이라 참 기분 좋은 자리였어요. 밥하기 싫어서 나간 거였지만 나갔다 오니 뭔가 더 돈독해진 것 같은, 예,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가족이니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참 그 이번에는 많은 대화를 나눠야겠다. 뭔가 많이 좀 공감하고 교류해야겠다. 이런 의욕들이 막 올라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로서, 그러니까 표현은 서로에게 뭐 달갑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고, 와닿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느낌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멀리 안 가셔도 되죠. 예. 뭐 한 시간, 뭐 두 시간 커피 마시러 가셔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이런 시간 자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뭐 늘 옆에 있으니까, 늘 같이 있으니까, 같은 시간을 함께 하니까, 뭐 그게, 뭐 필요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5107님이 신청하신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그리고 4918님의 신청곡이에요. Cutting Crew, I Just Died in Your Arms.

5107님이 신청하셨어요. Starship, Nothing's Gonna Stop Us Now. 그리고 Cutting Crew, I Just Died In Your Arms. 4918님의 신청곡이어서 들었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561님, 고1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가 공부하기 더 좋지 않을까? 했지만 아들은 집이 더 좋다고 하네요. 유유. 그래, 2학기부터는 집에서 하자 했는데 고민입니다. 아이 말대로 집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까요? 유유. 기숙사 보내고 프리해졌는데 아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 아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면 예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게 예,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챙겨주는 것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안온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1이면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조금 아직 어리고 집이 그리울 나이고 아 이게 또 그래요. 기숙사가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가서 뭐 독립적인 친구들은 얼마든지 예 생활을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한참 또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뭐 공부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예, 뭐 미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복합적으로 막 생각이 복잡하고 정돈이 안 될 텐데 옆에 잘 맞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게 좀 안 되면 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얘기를 좀 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밀한 얘기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왜 아니 뭐 추궁하듯이 뭐 이렇게 따져 물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예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예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이제 독립해서 어떻게 보면 첫 그 예 뭐 어른은 아니지만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잖아요. 예,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공부 때문에 예 일단 저기 넙죽하셨구나. 공부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아.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헤드의 렛다운 신청하셨어요.

스파이크 마카출 스탠바이 요맨 들었습니다. 김은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차에 앉아 드림밥 듣습니다. 다 듣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무리했는지 감기로 고생 중입니다. 예, 나이 들어 먼 나라 여행은 힘들어요. 예. 저는 좋은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먼 나라 여행을 계속 하고 싶어요. 가까운 데보다는. 아니 먼 나라는 진짜 더 나이가 들면 못 가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예, 뭐 나이를 저도 먹을 만큼 먹었지만 아직 좀 뭔가 이렇게 아니,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게 가고 싶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게 사라지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진짜 혼자, 예, 혼자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경유를 저는 다섯 번 해도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야 가봐라 가봐. 야 말이 다섯 번이지 너.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 자체로서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목적지에 도착해야 그게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러셨구나. 어딜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무리를 하셨습니까?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7월 12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412번 쓰는 6학년 여학생입니다.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6월에 모쏠이라고 사연 신청했던 예, 6학년 여학생입니다. 기억나요. 그때 잔다고 라디오를 못 들었는데 사연이 당첨되었더라고요. 선물도 받았는데 다시 듣기가 없어가지고 못 듣고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 다시 한 번만 상담해 주세요. 뭐야? 그럼 그 내용 아 모쏠인데 그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 도도 철벽녀 이미지가 좀 있어가지고 예, 본인이 이제 그게 원인이 아니었나 요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조언을 줬던 게 좀 털털한 이미지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까지 그 사람과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그 이미지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뭐 같이 놀아보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그 이미지하고는 반전이 있네? 털털하고 성격이 너무 좋은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친구들이 좋아해요. 예, 성격 좋은 친구는 뭐 어디 가서든 다 예, 환영을 받습니다. 다음에는 보내지 마요 이제. 상담해줬으니까. 아, 예. 아니, 모쏠이면 어때 또? 3526님, 매장에서 마련해준 숙소 첫 입주날인데 에어컨이 안 켜져요. 예. 리모컨 배터리 문제인 듯 해서 갈아 끼웠는데도 먹통. 예, 나중에는 겨우겨우 켜놨는데, 이번에는 에어컨이 안 꺼져요. 예, 추워요. 돌아버리겠어요. 야, 그치, 이거, 당장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예. 그래도 이거는 저기 숙소 마련해준, 매장에 얘기를 해야죠. 아, 켜져도 문제, 안 꺼져도 문제. 아유. 아, 3526님의 지금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예, 곡인 듯 합니다. 에어로스미스의 크레이지. 신청을 하셨고요. 롤링스톤스 NG. Come here, baby. You know you drive me up a wall, the way you make good all the nasty tricks

3526님이 신청하신 에어로스미스 크레이지 그리고 롤링스톤스 엔지 두 곡이었습니다. 6177님, 과거에 파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친구가 보여준 피렌체 사진을 보고 바로 그 다음날 피렌체로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12주간 한 하숙집에서 지내며 요리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추슬렀네요. 도피처였던 곳이라 피렌체가 예쁜 도시인지도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 엄청 아름다운 곳이었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예. 먹고 뭐죠? 먹고 기도하고. 아씨, 뭐지? 이제는 세 가지였는데. 먹고 기도하고. 예?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 또 마음이 다를 겁니다. 6177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씨가 신청하신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 Perhaps Lov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영화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자 1부 끝곡으로 스모키의 What Can I Do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많이 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에 국지적인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어서 당분간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었던 주말을 마치고 고속도로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들인데요. 가장 늦게까지 정체가 남아있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도 설악 부근과 서종에서 화도, 덕소 3패부터 강일 쪽으로 모두 20여 킬로미터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진입을 앞두고 선동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승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노래가 머물고 있나요? 제 노래와 함께했던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지금 들려주세요. KBS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올 추석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다니엘 비달, 피노키오, 이선홍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0: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어떤 차트 오늘은 또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히트곡 탑10입니다. 1958년 빌보드 핫100 차트가 출범한 이후 2021년까지 차트 기록을 종합해서 선정한, 와, 정말 대단한 빅 히트곡 10곡을 순위로 매긴 차트가 되겠습니다.
0: 어려웠겠는데요. 네.
1: 네. 음반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집계해서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게 또 2021년까지니까 만약에 2026년에 매긴다면 순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예상은 아마도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거의 1위가 유력하지 않나. 이 노래 지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1위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땐 올해도 1위예요.
0: 그렇죠. 대체할 만한 곡이 안 나온다면.
1: 여기서 잠깐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0: 네.
1: 만약에 내가 이 곡의 작곡가였으면 어땠을까?
0: 또 시작하신다고?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안 있지.
1: 행복했겠죠.
0: 그냥 단순히 행복이요?
1: 매우 아주. 자, 이제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12주 동안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뭐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을 대표하는 인생 노래입니다. 네, Shape of You가 11위를 차지했네요. 이 곡이 사실 그 에드 시런이 다른 가수 주려고 만들었던 곡이래요. 그 걸그룹 리틀 믹스 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는 리틀 믹스보다는 리아나가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리아나가 안 부를 것 같은데 혼자서, 이분도 또 상상을 했네. 혼자서 아, 이 사람 줄까 저 사람 줄까 하다가 에이 그냥 내가 하자.
0: 받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1: 내가 했는데 그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빌보드에서 그런 평도 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를 정의한 완벽한 팝이다.
0: 예.
1: 이 곡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0: 빌보드 선정 역대 최고의 히트곡 탑 10, 10위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예, 들었습니다.
1: 리아나를 상상해보니까 안 어울리는데요.
2: 안 어울리죠. 네, 물론 네. 리아나가 불렀으면 편곡이 또 완전히 달라졌겠죠.
0: 그렇겠죠. 예, 다른 쪽으로 됐겠죠. 예.
2: 근데 이 노래가 2017년에 나왔을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고요.
0: 그렇죠. 예.
2: 미국에선 12주지만 자기 나라 영국에선 14주 동안이나 정상을 차지했던 곡이었습니다. 이제 9위, 8위, 7위 소개해드릴 텐데요. 9위는 전 세계를 춤추게 만든 단 하나의 리듬 마카레나.
0: 아우, 예. 예,
2: 저는 안 쳤지만
0: 엄청났어요. 예,
2: 로스 델 리오의 노래 14주 동안이나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어요. 1996년도입니다.
0: 네.
2: 이 곡이 9위를 차지했고요. 8위는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이 8위를 차지했네요. 2009년에 무려 14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고 놀라운 거는 이 곡과 붐붐 파운가요? 그 네. 곡이 연달아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곡도 12주 동안 1위를 차지해서 도합 26주 동안 자기네 노래를 두 곡을 계속 차트에 예. 올려놨다는 거.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건 예. 누구도 깰 수 없는 예, 세운 적이 없는 그런 기록인데 빌보드에서는 행복한 순간마다 함께하는 축제의 노래다. 그런 또 평도 했습니다. 뭐 팀의 브레인인 윌라이엠이 데이빗 게타와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만든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7위는 미국의 일렉트로니카 힙합 듀오 LMFAO의 히트곡. 이거 하나죠, 사실. 예, 원히트 원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락 앤섬이 이 곡이 근데 2011년

0: 2017년에 6주간 1위를 차지했는데 14주, 12주 1위 한 곡보다 순위가 높아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위를 장기간 한 것보다 이제 오랫동안 얼마나 차트에 머물렀고
1: 그렇죠.
0: 뭐 네. 라디오에서 많이 흘러나왔고 이런 걸 따지나 봐요. 우리나라는 일단 금메달을 따야 금메달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쪽은 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두 곡을 또 들어볼 텐데요. 아주 경쾌한 노래, 신나는 노래. 아, 운전할 때 이런 노래 들으면 여름에 특히 정말 예, 조금 밟고 싶어지는데 예, 밟아서는 안 되죠.
1: 큰일 납니다.
0: 안전을 좀 예. 하시면서 예, 입으로만 신나게 흥얼거리면 좋은 노래 8위 7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빌보드 선정 역대 최고의 히트곡 탑 10. 예. 8위 곡 블랙 아이드 피스 I got a feeling. 그리고 7위 LMFAO, LMFAO, 예, 파티 락 앤썸. 예, 두 곡 들었습니다. 와, 워터밤 페스티벌에 온 것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런데 못 가봤어요. 예, 저는 정말 그런 게 한이 돼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더 한이 돼요. 춤추러 못 다닌 게.
0: 가셔도 돼요.
1: 늦지 않았다고요?
0: 네, 그럼요. 예. 네.
1: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다니면
0: 이렇게 민소매 입고 가셔서
1: 지금 가면 젊어서 망령 났다는 얘기 듣죠.
0: 끌어낼까 봐요.

0: 저는 그런 한이 있어서 저희 아이라도 좀 춤추게 하려고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이게 권장을 했거든요. 아이가 춤을 안 추네.
1: 아니 그 DNA가 어디 갑니까?
0: 춤 좀 추지.
1: 예.
0: 계속해서 6위, 5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발라드입니다. 예, 영화 음악이기도 한데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던 블록버스터 영화. 아, 이거 제가 극장 가서 봤었는데 1997년에 아마 개봉했던 코네어 예, 주제가 리앤 라임스의 How Do I Live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곡은 원래 리앤 라임스가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제작진이 아, 너무 어린 친구가 부른다. 좀 성숙한 목소리가 불러야 될 것 같다 해서 트리샤 이어우드가 다시 녹음을 해서 그 버전이 영화에 삽입됐어요. 이러면 리앤 라임스 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1: 좀 그렇네요. 네. 네.
0: 그런데 아,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니까 너도 부르고 뭐 앨범 내고 해라. 그래서 양해하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노래가 발매가 됐고 서로 경쟁하면서 또 다 인기를 얻었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사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벌어져서 리앤 라임스 버전이 이제 빌보드에서도 4주 동안 2위를 차지했어요. 이 곡은 심지어 1위도 못했네요.
1: 그러네요.
0: 예. 69주간이나 100위권에 머물 정도로 롱런을 했다고 합니다. 5위는 이제 반가운 노래. 아, 이 곡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나.
1: 또.
0: 이런 노래가 또 나오네.
1: 또 충격.
0: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필라델피아에 가는 느낌이었어요. 마크 론슨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입니다. 2015년 14주 동안이나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뭐 미국에서만 싱글 판매량이 1100만 장.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 곡 만드는데 마크 론슨이 7개월 동안이나 이 한 곡을 매달렸다고요. 그리고 여러 장소를 옮겨가면서 녹음을 했대요. 굳이. 예. 그러면서 심지어 혼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브루노 마스하고도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발매가 더 늦어졌고 조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또 안에 예. 당분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그래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는데 무려 100번 이상의 테이크를 거쳤다고 합니다.
1: 네, 예.
0: 이러면 가수가 힘든데.
1: 와.
0: 브루노 마스가 참 착하네요.
1: 인내심이 있네요. 네.
0: 어찌됐든 결과가 너무
1: 그러니까요.
0: 모두에게 행복했으니까요. 6위 5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빌보드 선정 역대 최고 히트곡 탑10 6위 곡 리앤 라임스 How Do I Live 그리고 5위 곡 마크 론슨 피처링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1: 네. 계속해서 4위 3위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비 달린의 맥더나이프가 차지했습니다.
0: 네.
1: 1959년에 9주 동안 장사 그 넘버원을 차지했고 이후에 뭐 이 곡은 재즈 필수 레퍼토리.
0: 네,
1: 수많은 재즈 가수들이 불렀고 뭐 팝 가수들도 많이 불렀고 특히 엘라 피츠제럴드 버전은 그래미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산타나 그리고 롭 토마스가 피처링한 스무드가 3위를 차지했네요. 와, 이 곡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앨범 슈퍼내추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 산타나가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그 암흑기 때 대한민국에 내한 공연을 옵니다. 제 기억에 1996년이에요. 정희수 PD 갔었나요? 내가 갔었잖아. 그래서 한풀이 하는 줄 알았어. 공연을 몇 시간을 해가지고 나중엔 사람들이 반 이상이
0: 나갔어.
1: 공원, 올림픽 공원 이상.
0: 그런 게 보통, 와, 보통 앵콜을 해가지고 가수를 힘들었군요. 붙잡아 놓는데.
1: 너무 길게 하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아무튼 예, 그러나 이 곡 이후에는 개런티가 달라졌어요.
0: 그러게요.
1: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 왔을 때는 공연을 짧게 하고 갔습니다.
0: 변했네.
1: 4위 3위 곡 함께 하시죠.

0: 빌보드 선정 역대 최고의 히트곡 탑10 4위 곡 바비 데린 맥더나이프 그리고 3위 곡이었습니다. 산타나 피처링 롭 토마스 스무스.
1: 빌보드에서 맥더나이프는 재즈와 팝이 만난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했고 또 산타나의 스무드는 기타 한 대로 시대를 사로잡은 명곡이라고 네.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2위 곡입니다. 트위스트 곡. 예, 춤으로 역사를 바꾼 최초의 글로벌 히트곡 처비 체커의 더 트위스트. 저는 이 곡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예, 저도 팝 매니아로서 예.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비 체커 노래 중에 Let's Twist Again 그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여튼 미국에선 이 노래가 인기도 높았고 차트 순위도 높았습니다. 1960년에도 1위 했고 1961년에도 1위를 했어요. 근데 합쳐도 3주. 그렇게 장기간 1위를 차지한 곡은 아닙니다. 네, 트위스트 한번 들어보시죠.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

0: 성향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꾹 차. 메디힐 톤업
1: 패드.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빌보드 선정 역대 최고 히트곡 탑 10. 예, 이제 1위 마지막 곡이죠?
2: 네. 예. 대망의 1위 곡인데요. 정말 이 곡은 뭐 빌보드에서도 예, 최고의 히트곡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런 곡입니다. 기록이 얘기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또 차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위는 4주밖에 못했어요. 2019년에. 예, 예. 하지만 이제 탑5 안에 43주 동안 랭크가 네, 됐어요. 탑10에는 57주. 와, 탑20에는 78주. 탑40에는 85주. 와. 그래서 2020년, 2021년 2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싱글곡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천만 장 이상 판매가 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신스팝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네. 위켄드의 명곡 브라인딩 라이츠. 저는 이 곡, 이 위켄드 노래에 트라우마가 좀 있죠.
1: 아, 왜요?
2: 우리 아들이 너무 들어가지고
1: 아. 네,
2: 자기 혼자 듣지.
1: 어, 물리셨구나.
2: 아빠하고 어디 놀러 갈 때 차만 타면
1: 타면 위켄드야.
2: 위켄드. 힘들어요. 어, 그러면
1: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위켄드다. 알겠습니다.
2: 이 곡이 역대 네. 빌보드에서 최고 히트곡으로 꼽은 곡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다음 주에 뵙죠.
2: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소재소재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불행에 쉽게 잠기는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는 반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을 빠르게 수용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시선을 바로 돌린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차피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해버리면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되니까요. 바꿀 수 있는 건 용기 있게, 바꿀 수 없는 건 평온하게 받아들이자. 이 말을 마음속에 되새겨보며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유지원이에요.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점점 앞에 벌어지는 일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058님, TV가 고장난 지 일주일째. 하지만 다행히 라디오를 찾게 돼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듣고 갈게요. TV가 고장난 덕분에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 보면 알지 못했던 라디오의 매력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사실은 원래 라디오 많이 들었었는데 그 추억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5978님.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해서 한평 남짓한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중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밤그대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달랩니다. 아이고, 엄청 답답하시죠? 참, 무릎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요. 다치기도 쉽고 상하기도 쉽고 닳기도 쉬운데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잖아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잘 치료받으셔서 날아다니시길 기원 드릴게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계속 기다립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준의 메모리스. 앞서 들으신 곡은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런저런 일상이야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0082님, 최근에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분이 있는데요. 만남의 횟수는 늘어가는데 영 진전이 없어서 오늘 통화하다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 무슨 사이냐? 계속 이렇게 썸만 탈 거냐? 그랬더니 거리 차이도 있고 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는 건 망설여진다네요. 아니, 그럴 거면 지금까지 왜 계속 만났는지, 자존심 때문에 쿨하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긴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컸나 봐요. 자꾸 생각나고 화도 나고 그러네요. 아, 당연히 화나죠. 이게 뭐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못 내리고 계속 그냥 이렇게 민기적 하다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8745님, 초등학교 1학년 쌍둥이들이 2층 침대 사주면 엄마 아빠랑 따로 잔다기에 냉큼 사줬더니 아직은 무섭다며 저희 방에 찾아와서 잠을 깨우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2층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사줄 걸 급 후회가 되네요. 아, 2층 침대. 근데요, 괜찮아요.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적응하면 또 금방 거기서 재밌게 우리 쌍둥이들 막 놀다가 알아서 잘걸요? 6316님, 1년 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택시운전이 적성에 맞는지 날마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 만나는 삶이 아직까지는 참 즐겁습니다. 떨렸던 첫 손님을 대하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밤그대 들으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이렇게 또 찾으신 것도 아마 지혜로우셔서 잘 깨달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운행하시길요. 싸이 이재훈의 낙원, 터보의 투나잇 보내드리죠.

달에 한 명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7월호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입니다. 선우정아는 홍대 클럽씬에서 활동을 시작해 영화음악 감독, 재즈밴드 보컬리스트, 그리고 아이돌 가수의 프로듀싱을 하면서 자기만의 음악 색깔을 탄탄하게 만들어갔고요. 동료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한층 넓혀갔는데요. 음악 프로듀서인 유희열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우정아와 한 번쯤은 작업을 하고 싶어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인디씬에서 오랜 시간 선우정아와 함께했던 옥상달빛은 선우정아는 동료로서 늘 존경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정아의 오랜 팬이라고 밝힌 아이유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우정아 씨는 질투가 날 정도로 천재적인 아티스트다. 작업할 때 그 과감함과 표현력은 늘 나에게 엄청난 자극을 준다. 실제로 아이유는 선우정아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곡 의뢰를 하면서 그녀에 대한 팬심을 보였고요.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2017년 발매된 아이유의 잼잼입니다. 선우정아는 평소 아이유의 똑부러지고 영리한 성격을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그에 걸맞는 독특하고 짓궂은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 곡을 썼다고 해요. 이 곡을 작업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이후 선우정아의 노래 고양이에 아이유가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또 뭉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그럼 아이유와 선우정아가 함께 곡 작업을 한 아이유의 정규 4집 앨범 수록곡 잼잼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선우정화 편 계속 이어지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서종원님, 동네 등산로가 계곡도 있고 참 좋아요.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절에서 스님분들이 토끼를 키우는데 운동기구 있는 곳까지 내려와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일 구경 갑니다. 아, 너무 웃기네요. 토끼가, 예, 운동하시는 분들 구경하고, 그, 토끼가 사람 구경하는 거겠죠? 사람이 토끼 구경하는 것보다 운동할 맛 날 것 같습니다. 1009님, 동네 친구가 이 시간에 찐 단호박이랑 감자 한 박스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포르투갈에서 사온 올리브유를 줬어요.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하듯 주고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야, 진짜 물물교환이 이런 거죠. 그것도 구황작물 물물교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긴 올리브유는 좀 이국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지중해에서는 늘 먹는 걸 거 아니에요. 박정현의 달아요 보내드리죠.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먼저 들으신 곡 박정현의 달아요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8768님 밤그대 처음 들어요. 아까 아내랑 싸웠는데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거든요. 혼자 방황하다 결국 차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 우리 딸은 제가 큰맘먹고 휴대폰 사줬더니 왜 아빠한테는 전화를 안 하는 거죠? 그 휴대폰은 아빠를 위한 폰이 아니었던 거죠. 아빠가 사줬지만. 참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해하셔야죠. 어쨌든 나오면 나만 손해예요. 갈 데도 없고요. 빨리 들어가세요. 9187님 눈에 문제가 좀 생겨서 한동안 휴대폰도 TV도 책도 멀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다가 아들 방에 장식품처럼 놓여있는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잘 닦아서 제 방으로 가져와서 듣고 있는데 몸이 아파 슬프던 마음이 라디오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밤마다 만나러 올게요. 표현력이 참 멋지시네요. 아, 정말 라디오 사연에 최적화된 분이십니다. 왜 이제야 들으셨나요?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자주 쓰이는 물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디오가요. 한순영님, 제가 아무리 더워도 사계절 내내 온수 샤워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난 거 있죠. 아, 덜덜 떨면서 찬물에 샤워했더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도 항상 보일러가 사시사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아,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여름에 무슨 온수가 필요하냐. 근데 또 몸이 찬 사람들은 게 필요합니다.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쏭!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시간 속의 향기 강수지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779님, 이제 막 면허를 따고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초보 운전자예요. 그런데 지난 주말 주차를 하다가 뒤에 있던 차를 꽝 하고 받고 말았어요.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차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겁부터 나는데 저 다시 용기 내서 운전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너무너무 놀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상하죠. 와, 근데 정말 초보 운전 때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7779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찬찬히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즐겁게 운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3352님, 최근에 머리를 잘랐는데요. 길이가 짧아지니 확실히 머리 감을 때도 편하고요. 또 긴 머리일 땐 바닥에 머리카락이 한 가닥만 떨어져 있어도 눈에 확 띄어서 청소기를 자주 돌렸는데 짧은 머리카락은 떨어져도 눈에 덜 띄네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를 전부 다 게을리 하는 것 같아요. 잘 자르셨습니다. 여러모로 경제적이에요. 머리도 빨리 감죠. 빨리 마르죠. 청소도 덜 해도 되죠. 더 레이의 청소 들려드릴게요.

BMK의 물들어 먼저 들으신 곡 더 레이의 청소 임재범의 사랑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3796님 제가 올해 환갑이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주도 올레길 완주에 도전 중입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파오는데요. 머릿속은 맑아져요. 아직은 걸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쉬엄쉬엄 걷다 보면 완주할 수 있겠죠? 아유, 당연하죠. 이게요, 정말 놀멍, 걸으멍, 쉬멍? 뭐 이렇게 말하나요? 올레길을 그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슬렁슬렁 풍경을 즐기면서 또 배고플 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걸으시면 어느새 완주하실 것 같아요. 8890님 군산에 사는 배경희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인데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캠핑하는 취미 하나와 또 집에서는 옷 만들기 취미 즐기고 있어요. 이제 6년이 조금 넘었는데 실력이 쑥쑥 늘어서 스스로 앙드레 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옷 만들기 요즘 많이들 안 하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이게 손재주가 사실 좀 있어야 하는 일인데 취미가 하나는 되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 하나는 집안에서 하는 거 아주 조화롭고 좋네요.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 김대현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최용준의 아마도 그건 보내드릴게요.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들으셨습니다. 6810님, 창녕에 있는 친정집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정에서 들고 온 호박잎 찌고 강된장찌개 해서 가족들 위해서 행복한 밥상 차렸네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서 저도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와, 너무 배고파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만든 그 집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유나님, 어렵게 구민센터 수영 수강을 했는데 오늘 구민센터 앞에 도착하니 왜 제 손에 수영 가방이 없는 걸까요? 잠시 고민하다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 다시 가기 싫어서 결국 쉬었네요. 오늘은 쉬었지만 앞으로는 빠짐없이 수업 들으려고요. 그래요. 이게 다시 가면 또 너무 시간이 지나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긴 해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네, 다음에는 잘 챙겨 다니시면 되죠. 아이비의 이럴 거면, 박하요비의 그런 일은, 3959님 신청곡 박정현의 꿈에 보내드릴게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현정의 거짓말처럼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혼잣말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맞장구를 꼭 쳐주는 편이십니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나도 나도 그럼 내 감정을 입 밖으로 잘 꺼내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높대요. 우리는 보통 말을 삼키는 건 잘해도 뱉는 데는 꽤 눈치를 보는 편이거든요. 상대에게 맞장구를 치거나 조용히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쌓인 많은 것들을 훌훌 털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눠줄 누군가가 필요하십니까?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필요하십니까? 그거 참 잘하는 여자가 여기 늘 있는데 그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EOS 만나봤습니다. 넌 남이 아니야 듣고 왔어요. 김영중 씨 목소리를 들으니까 보고 싶네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뭐 하면서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이번 한 주는 더위와 습기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 피곤함을 조금은 씻어낸 그런 주말이기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또 저 이본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는 2부에 문을 열겠습니다. 저 콩디에게 말 거는 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 몰라요 하시면서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아버님 불편하신 거지. 3034님이 보내주셨어요. 6890님, 엄마가 척추수술을 받고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여어여 허리 근육도 잘 만드셔서 빨리빨리 케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통닭 사와라, 통닭. 이번에 있는 동안 통닭이 그렇게 드시고 싶었대요. 구순 지난 부모님과 오랜만에 닭다리 좀 뜯어보렵니다. 아, 이 복근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으실 수 있으실 듯합니다. 저는 이 구순이 된지 모르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조심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엄청 씩씩하십니다. 통닭 사와라, 통닭. 얼마나 먹고 싶으셨으면. 6890님 보내주셨고. 2757님이 주셨는데 오랜만에 재취업을 하고요.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콩디. 오랫동안 묵묵히 외벌이로 지내준 우리 집 복덩이 신랑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현금 플렉스를 했습니다. 아, 이게 그 사진이군요. 신랑도 좋았겠지만 제가 더 행복합니다. 돈 버니까 좋네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이 캐시 플렉스 하시는 분들 꽤 많죠. 이 원래는 돈을 좀 통 크게 쓴다 뭐 이런 건데 진짜 이 멋진 현금 플렉스는 비싼 걸 사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우 그냥 딱 맞는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2757님 보내주셨습니다. 야, 받는 분도 좋았을 것 같고 신랑님도 아내분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소영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노래가 고프신가 봐요. 크레용팝의 빠빠빠.

192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콩디는 청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춘.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도 싶고 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그게 여전히 청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이 청춘에게 바치는 노래 신곡이 나왔다면서 저에게 꼭 들어보라고 그래서 차에 방송국에 오면서 차에서 그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오면서 청춘이 뭘까 그렇지 않아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0 앞둔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다가 아직 우리 청춘이다 라는 친구 말에 생각이 많아지네요. 애처럼 재밌게 살다가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 이게 누구지 하고 놀라시나 봐요. 와이프는 마음 따라 살면 그러니까 마음 따라 살면 그게 청춘이라고 하네요. 히히히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도 청춘이 뭘까? 한 번 정도 좀 되뇌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최미선님, 신랑이 배송업을 해서 주말도 바쁩니다. 누가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길래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신랑이 현관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다시 갔습니다. 어? 전화했더니 살구야, 거래처에서 주신 건데 달아. 지금 먹어야 맛있대. 라고 하네요. 뭐 이런 사랑꾼이 있나 몰라요. 참 뚝뚝한데 그 안에 묘한 다정함이 있습니다. 희한한 남자예요. 오, 매력 덩어리시다. 살구야. 거래처에서 주신 건데 달아. 지금 먹어야 맛있대. 오,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우리 최미선님이 남편. 다정함, 매력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육하나 이호님, 아빠가 감자 농사를 하시거든요. 문자로 5만 원이라고 보냈길래 뭐가 5만 원이야? 라고 물었더니 감자. 감자 5만 원어치. 와, 그럼 양이 이거 얼마예요? 5만 원어치 보냈다고 입금하래요. 아빠, 딸한테 강매는 좀 아니지 않아? 하시면서 육하나 이호님 보내셨습니다. 어우, 부녀 간의 이 그림이 굉장히 코믹하고 웃음나면서 아주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희수님, 콩디, 우리 집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어. 동생이 경감으로 승진했대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며느리도 경찰인데 어머, 경감 얘기를 듣더니 부럽다네요. 내년에 며느리도 경위로 승진하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야, 축하할 일을 이렇게 또 적어서 기분 좋은 마음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희수님. 콩디는 헤어 세팅을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이 샵에서 디자이너쌤이 해줄 때는 예뻤는데 집에서 제가 직접 하려니까 망나니가 따로 없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뭐 어떻게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요. 미용실 가서 손질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1724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9076님이 신청하신 곡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리고 최은정님이 듣고 싶다 원하신 곡은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보죠.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볼까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청플레이 오늘은요 김현정님의 플레이리스트로 문을 열어볼게요. 저에게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몸짱은 바라지 않는다. 더 이상 찌지만 말자. 젊었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살이 쉽게 빠졌는데요. 호르몬 때문인지 이놈의 입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살이 전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오이 두 상자를 샀습니다. 내 오이만 먹고 살을 빼리라 다짐하긴 했는데요. 날이 더워서인지 오이가 달고 너무 맛있어요.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산다는데 어쨌든 먹는 양을 줄이면 살이 빠지는 게 맞겠죠? 지금까지 약 4kg 정도 뺐는데 더 뺄 수 있겠죠, 콩디? 저는 오늘 청플리에 들으면 춤추게 되는 노래들을 담았습니다. 이정현의 바꿔, 조성모의 다짐, 최정환의 무정.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올여름 비키니 가자!

오이가 맛있어도 너무 맛있어. 우리 김현정님. 그래도 4kg를 빼셨네요. 신청해 주신 곡은 이정현의 바꿔, 조성모의 다짐, 최정환의 무정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오이가 수분이 많으니까 포만감은 좀 느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이어트 식단에 넣기에는 좋은 식품이죠, 오이. 근데 오이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또 떨어지면 근육이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닭가슴살이랑 오이랑 삶은 달걀? 요 정도 같이 드시면 아주 완벽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참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정플리. 이번 플레이의 주인공은 이명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콩디보다 많이 언니인 애청자예요. 요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노래를 듣는 게 취미인데 자식들이 그런 저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네요. 아우, 엄마 나이에 무슨 90년대 노래를 들어. 에이, 엄마 이건 아니지. 노래 듣는데 나이가 있나요? 저는 뭐 옛날 노래만 듣고 사나요? 라디오에서 그 어떤 노래가 나와도 저는 즐길 자신이 있습니다. 저의 청플리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들입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YB의 나는 나비, 유정석의 질풍가도. 콩디가 저 대신 애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흥! 니들이 뭘 알아? 어? 니들이 음악을 알아?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명렬님의 청풀이였습니다. 이명렬님이요, 올해 7순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 90년대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지금 7순이시면 제가 봤을 때 2000년대 노래도 충분히 다 소화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분들이 아이 엄마 무슨 90년대 노래를 들어. 이건 엄마 아니지 라고 하셨다고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들이 조금 앞서가신 것 같아요. 홀수로 어머님을 보신 것 같아요. 이 노래 선곡이 아주 근사합니다. 이문세의 붉은 노을, YB의 나는 나비, 유정석의 질풍가도. 계속해서 이 캐릭터, 이런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 꾸준히 밀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명렬님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김현정님 그리고 이명렬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이나경님이 신청하신 곡을 띄워드릴게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명렬 어머님께 이 노래 꼭 띄워드리고 싶네요. 저 2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오늘의 영화 음악은 와일드싱의 삽입곡입니다.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주말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와일드싱의 삽입곡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정세 씨가 연기한 비운의 발라더 최성곤의 아주 앙큼한 러브송이었습니다. 네가 좋아. 영화 이 와일드싱은요 지난 6월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한때 가요계를 휩쓸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서 하루아침에 해체된 3인조 혼성그룹 트라이앵글이 20년 만에 찾아온 재기의 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최성곤 씨의 노래하는 모습이 궁금하다면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에는 선데이 레코드가 문을 엽니다. 7월 달에 기록 중인 키워드는 여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내게 좋다.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맘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꺼내듣는 시간입니다. 썬데이 레코드 7월의 기록 중인 키워드는 여름이에요. 여름의 추억들 오늘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중현님입니다. 36년 전 대학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울진에 망향해수욕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은 수영복과 샌들, 물안경을 야무지게

무지게 챙겨왔는데 저는 덤벙대는 성격답게 몸만 챙겨서 바다에 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시원한 바다에 왔는데 물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친구들이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배고프지 않냐?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을까? 여기 핫도그 진짜 맛있는데. 저도 친구들을 따라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왠지 아랫도리가 묘하게 허전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지? 왜 허전하지? 하고 만져보니까 입고 있던 삼각 팬티가 언제 벗겨졌는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망했다 싶더라고요. 알몸인 상태로 뛰어나갈 수도 없고 혼자 어쩌지? 하고 있는데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뭐 가릴 거 없나? 하고 물에 잠수해서 바닥을 살폈는데요. 누가 흘렸는지 물안경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걸로 가리고 나갈까? 아니면 이걸 눈에 쓰고 알몸으로 나갈까? 긴 고민 끝에 아무래도 아랫도리를 가리고 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물안경을 손에 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물 밖으로 뛰어나간 순간 어머 변태인가 봐. 야 변태야 변태. 쟤 좀 봐 쟤 좀 봐. 여기 변태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요란한 호각 소리. 해경 순찰 대원 두 명이 엉덩이를 다 보이고 뛰어가는 저를 잡으러 온 거죠. 친구들은 씻으러 갔는지 없고 저는 결국 다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잠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무려 2시간을 혼자서 이리 헤엄쳤다가 저리 헤엄쳤다가 겨우 피서객들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해수욕장 알몸 노출 사건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the champion, extreme, and cool. I'm here, the sun.

썬데이 레코드 안중현님의 사연과 함께 DJ DOC의 여름 이야기, 쿨의 해변의 여인, 유피의 바다 이렇게 세 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현실 가능해요?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친구분 중에서 누가 갖고 가신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워낙 이 남학생들은 장난이 짓궂으니까. 와, 그래도 2시간씩이나 2시간, 와 정말 대단하시다. 진짜 현실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그런 사연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코드는 김잠등님의 사연입니다. 몇 해 전 여름 다슬기를 잡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다슬기는 낮보다 밤에 더 잡기 쉽다는 말에 밤 늦은 시간 저는 가족들과 다슬기가 많이 잡힌다는 하천 근처에 갔었어요. 소문이 퍼졌는지 저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다슬기를 열심히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얼른 잡자. 이거 머리에 하나씩 쓰고 돌 틈마다 샅샅이 뒤져야 돼. 알겠지?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까만 다슬기를 하나씩 잡는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가져간 소쿠리 하나를 채우겠다고 새벽 2시까지 하천을 뒤졌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찬물에 발을 오래 담그고 있었더니 춥기도 해서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나섰는데요. 비가 톡톡 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저 앞에 웬 여자가 혼자서 비를 맞고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처럼 다슬기를 잡으러 온 사람 같아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가세요. 이 동네 분이세요? 저희가 다리 건너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여자가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차에 타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려고 제가 먼저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죠. 혼자 오셨어요? 다슬기는 좀 잡으셨어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다리 건너편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여자는 밖을 내다보며 제게 묻는 말에 네 라고만 하더라고요. 피곤할 텐데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묵묵히 한참을 달리다가 그 여자를 목적지에 내려줬습니다. 인사만 꾸벅하고 스륵 사라지길래 뭐야 하고 갈 길을 가는데 운전하던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잠깐만 이 길이 맞는데 왜 자꾸 경로 이탈이래. 내비를 보겠다고 차를 세웠다가 달렸다가 하는데 아들이 얼굴이 하얘져선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여기 출발한 곳이야. 저희는 분명 마을 쪽으로 한참을 달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하천 쪽으로 와 있던 거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보는데 머리며 옷이며 빗물에 흠뻑 젖은 여자가 앉은 시트가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더라고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차를 돌려 달리는데 저 멀리 다리 건너편에 그 여자가 또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걷는 게 보였습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다리가 사고가 유독 많은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본 것처럼 여자가 밤만 되면 다리를 하염없이 걷고 있고 태웠다가 내려준 뒤로 길을 잃었다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밤에 절대 그 다리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의 여름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김잠득님의 사연에 이어서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딜리스파이스의 차오차오 신승훈의 엄마야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잠득님 도대체 그날 누구를 옆에 태우신 거예요? 더운 여름이 되면은 이 괴담 이런 얘기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뒤에 업고 있는 애 누구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야, 그만해 하면서 막 오싹해하고 어우 간만에 그런 오싹함을 느껴봤습니다. 아, 뭐지? 와 이런 곳이 있다고요? 어우 소름 끼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나타나는 삐지 음악이 이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레코드 민병욱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0: 30년 전 대학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해 여름 저는 같은 과 친구들과 동해안 바닷가로 피서를 갔었답니다. 낮에는 시원한 바닷물에 들어가 해수욕을 즐기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애들은 끝도 없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저는 술이 약해서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술을 깰 겸 혼자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 좋다. 소리 좋아. 여름에는 바다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걷는데 저 멀리 웬 여자가 혼자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술도 취했겠다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1: 제가요 남친이랑 헤어졌거든요. 저를 두고 그 나쁜 놈이 혼자 집에 갔어요. 저 너무 슬퍼서 그러는데 술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때 아니라고 뿌리쳤어야 되는데 저는 그녀와 함께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세 한탄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아우 저 취한 것 같아요. 저 숙소가 이 근처인데 좀 데려다주면 안 돼요?
0: 비틀거리며 데려다 달라는데 길바닥에 두고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해서 그녀가 묵는다는 여관방에 들어가 그녀를 눕히는 순간 파! 누군가가 몽둥이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는데 왜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둘이 다짜고짜 이유 없이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팍팍 우와! 가지고 있던 돈과 귀중품을 싹 다 뺏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2: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0: 피투성이가 된 저는 친구들과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넣고 그녀를 데려다줬던 여관으로 출동을 했었는데요. 이미 그 여자와 남자들은 떠나고 없더라고요.
2: 아 이거 제대로 당하셨네요. 응? 지금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0: 당시 피서객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 하필 그걸 제가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랑 단둘이 술을 먹고 따라가냐고요. 친구들한테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금납니다. 곧 피서철이 시작인데 낯선 사람과 함부로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 산데이 레코드 민병옥 님의 스토리였습니다. 아, 여자가 유혹을 했어. 그래서 이재영의 유혹 신청해 주셨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아팠어. 그래서 21의 아파 이렇게 두 곡을 신청하셨군요. 아, 우리 병욱님이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아, 참 이런 나쁜 사람들 참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한때 이런 뉴스들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언저리 때 사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욱님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일요일 코너 선데이 레코드 오늘 소개된 안중현님, 김잠등님, 그리고 민병욱님 이 세 분에게 시계 모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077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저 이분은 여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행복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8: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0: 주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2시에는 팝스 프리덤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장 그르니에의 섬에는 알베르 까뮈의 이런 서문이 달려 있어요.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책을 열어본 후 그 처음 몇 줄을 읽다 말고 가슴에 꽂혀있는 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읽기 위해 내 방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던 그날로 되돌아가고 싶다. 이런 종류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좋아하는 가수의 새 노래가 듣고 싶어서 레코드 가게로 달려가던 어느 여름 저녁도 있었고요. 시리즈 소설의 다음 권이 언제 나오나 매일매일 서점에 들러 확인하던 시절도 있었고 좋아하던 영화 시리즈의 새 편이 개봉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까지. 요즘은 이런 걸 덕질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좋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우리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아바의 I Have a Dream, 김대성 씨의 신청곡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꽂히는 게 있고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열정과 시간을 쓰는 일은요.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일 거예요. 그대는 어떤 것에서 그런 즐거움을 얻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음반이나 만화책 또 우표를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셨던 분들은 그때 그 시절 생각에 지금쯤 미소가 절로 지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때 듣던 음악들 저와 함께 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팝스 프리덤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H.Y.로 시작해서 6569나는 그대 봉인님, 이 한 시간의 행복이요.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T.A.로 시작해서 94로 끝나는 그대 고맙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내일도 만나요. 정말 저도요.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참 좋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백먼 천어 오버드라이브의 You Ain't Seen Nothing Yet 하고요. 블루 오이스터 컬트의 Don't Fear the Reaper 듣고 올게요.

백맨 터널 오버드라이브의 You Ain't Seen Nothing Yet 하고요. 블루 오이스터 컬트의 Don't Fear the Reaper 들려드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요. 어떤 노래는 우리를 특정한 계절, 특정한 시간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5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디바였던 머라이어 캐리는 2000년대 초반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와 음반의 잇따른 실패로 이제 전성기는 끝났다라는 평가까지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2005년에 발표한 앨범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노래가 바로 We Belong Together입니다. 과거의 그녀를 상징하던 화려한 7옥타브 고음을 과감히 걷어내고 트렌디한 R&B 사운드 위에 애절한 감성을 담아냈는데요. 세련된 변신이 다중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던 거죠.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4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그의 빌보드 연말 차트에도 1위를 달성하며 머라이어 캐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컴백이라는 찬사를 안겨주었죠. 들어볼까요? 머라이어 캐리가 부릅니다. We Belong Together.

포근한 밤과 아침 사이 도닥도닥 너와 나 사이 흥얼흥얼 음악과 음악 사이 오늘도 우린 행복할 거예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We Belong Together였습니다. 스트레스로 표정관리가 안 되고요.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날. 그때는 뭘 하면 좀 풀리세요? 먹고 마시기나 쇼핑, 수다, 잠자기. 아니면요, 떡볶이, 쫄면, 추구미 볶음처럼 유난히 매운 음식이 생각나지는 않으세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우리 혀는 매운맛을 통각으로 인식하면서 진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하는데요. 이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한결 좋아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운 음식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위도 힘들고요.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월요일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부터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매운 음식 대신에 듣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 화끈한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Glenn Frey의 The Heat Is On, Kenny Loggins의 Footloose, Bonnie Tyler의 Holding Out For A Hero.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중 늘 최상위권에 드는 노래죠. 비틀즈의 Yesterday입니다.

지난 날엔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저 멀리 있는 듯 했는데 이제 그 근심 걱정이 나 주변에 자리 잡으려는 듯 하네요. 아, 난 지난 날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난 날 나란 사람의 반도 안 되는 존재가 된 듯해요. 우울한 그림자가 내게 드리워지고 있어요. 아, 지난날의 추억들이 갑자기 밀려와요. 왜 그녀는 떠나야만 했는지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어떤 말 실수라도 했던 거겠죠. 지금 난 지난날이 너무 그리워요. 지난날엔 사랑은 아주 쉬운 게임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난 숨쉴 곳이 필요해요. 아, 난 지난날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22살 때 자다가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피아노로 달려가 옮겨 적어서 탄생한 곡이라고 하죠.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비틀즈의 Yesterday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곡 묶어봤어요. Dusty Springfield의 The Look of Love, 토니 베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토니 바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듣고 왔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라틴 팝스타 루이스 미겔이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탱고 작곡가 카를로스 가르달의 명곡을 재해석한 작품이죠.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되는 날 하고요. 노리트의 Un Lazón d'Aspare, 희망의 이유 이어드리죠.

루이스 미겔의 알디아 까마 게라스, 당신이 나 사랑하게 되는 날, 노리트의 윈 라종 다스베레, 희망의 이유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은요, 뭐든 다 잘 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있는 날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는 그저 웃을 일 하나, 감사할 일 하나 정도만 찾아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기분 좋은 월요일 여시고요.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좋은 음악과 함께 그대 곁으로 찾아올게요. 알스튜어트의 타임 패세지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코인을 하나 더 얻기도 하고 체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아이템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너스 같은 순간들이 있죠. 출근길 지하철 자리가 비었다거나 걷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발견하는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엔 어떤 보너스가 나타날까요? 이왕이면 완전 레어템이었으면 좋겠다. 그쵸?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보아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보너스 스테이지, 우리 일상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와! 아싸! 이런 순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차 자리가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찾아놨어요. 근데 그 주차 자리가 딱 비어있을 때 우와! 하고 보너스 스테이지를 만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오전 10시만 되면은 빵이 거의 막 다 나가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그냥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식빵, 그게 물식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식빵이 남아있을 때 아 정말 보너스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참 보너스 같다, 보너스 스테이지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월요일 함께 사연으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상쾌한 아침에서도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스테이지를 준비해놨습니다. FM 대행진의 식디 조정식 씨가 저희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아주 스페셜하게 나와주신다고 합니다. 저와 식디의 케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2부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사연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떨떨 할인 훈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콩.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210님께서요. 햄디는 천방지축 느낌도 있지만 위로도 잘해주시고 감동도 잘 받고 들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네요. 자유부인 꽃단장하면서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6210님. 아,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사연에 제가 또 MBTI가 그 제가 INFP인데 F 성향이 조금 많이 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F의 성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고 있으면 더 몰입하게 되고 과몰입하게 되고 막 빠져들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떤 위로가 될까? 내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우리 6210님 말씀처럼 이렇게 들을수록 빠져든다,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쭉쭉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자유부인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육아에서 좀 벗어나시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080님께서는 남편 출근시키고 밭에서 풀 뽑고 있어요. 노동요로 라디오 들으면서 일합니다. 여름은 풀과의 전쟁이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휴, 또 사진까지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는데 하, 이렇게 여름철에는 풀? 이 잡초인가요? 잡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뽑아야 되나 봐요, 밭에. 아, 이런 업무가 또 여름에는 있는지 몰랐네요. 어, 이게 또 제가 진짜 상하 같이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이고.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리고 추 1과 2분의 1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리고 추 1과 2분의 1 듣고 오셨습니다. 이상호님 햄디 고등학생 울딸 기말고사인데 어제 밤새더니 지금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햄디 방송 틀어놨는데 수민아 일어나 햄디가 깨워줘요. 수민아 일어나 아침이야 오늘 기말고사라며 얼른 일어나 수민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식으로 알람을 들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수민아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은 과연 깰까요?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까요? 네, 버전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우리 기말고사니까 아침에 너무 깜짝 놀라면 안 되니까 좀 다정하게 깨워보겠습니다. 수민아 일어나야지. 아침이네 일어나자. 얼른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민이 네, 시험도 100점 맞고 공부한 만큼 그대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네요. 5248님 자두농장 수확 중입니다. 4시 30분부터 하고 있어요. 땀이 비오는 것처럼 줄줄 흐르네요 하시면서 와 이게 몇 개예요? 우와 자두를 엄청 많이 따셨네요. 아 자두 진짜 맛있겠다. 이제 막 포도, 자두, 복숭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맛있는 자두 먹고 싶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5248님. 그래도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낮 시간대보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수학 잘 하시고요. 상쾌한 아침과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해리 스타일즈의 Lights Up.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0위 그리고 18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20위는 악뮤의 어사널사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입니다. 정규 3집 항해의 타이틀곡으로 찬혁 씨는 이 앨범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책까지 출판했고요. 18위는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의 온입니다. 2020년 2월 발매됐던 정규 4집의 타이틀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의 보랏빛 물결을 일으켰던 노래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악뮤 어사널사 방탄소년단 온.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케이크 차트 22위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8위 방탄소년단 온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이 악뮤의 노래는요 정말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사실 이렇게까지 긴 제목의 노래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 선정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부터 뭔가 감성에 젖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요. 아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특히 찬혁 씨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해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노래였고요.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말해 뭐합니까? 정말 이때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빌보드 핫100 차트 무려 4위까지 올랐다. 참 우리 한국인의 이 부심을 저 뿜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20년 노래들 이번 주에도 함께 쭉 들어볼게요. 2025님 책임져요. 상하 듣고 있으면 자꾸 핫바가 땡겨요. 청취자들이 계속 햄디 햄디 외치니까 자꾸 뽀득뽀득 핫바가 떠오른다고요. 나 살찌면 햄디 때문이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진짜 처음에 이제 제가 햄디가 마음에 든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좀 이 어감이 굉장히 귀엽고 햄스터가 떠오르고 아 뭔가 귀여워 전 또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햄디 좋아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햄 같다고 아니 그 햄은 왜 그걸 생각을 잘 못했을까요? 네, 뭐가 됐든 각인이 된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2025님 저 때문에 핫바 떠오르는 거 맞아요? 그냥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 핫바가 땡기게 하는 DJ 이것도 흔치 않으니까 저는 뭔들 좋은 것 같습니다. 핫바 지금은 좀 이르니까 점심시간에 하나 또 챙겨 드시고요. 4193님께서는요 유원 언니는 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근데 하기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는 끝까지 밀어요. 저는 진짜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이때 이 정도 시간 있으니까 미래의 나야 파이팅 미래의 유언아 힘내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미루다가 정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 번에 일을 처리해버리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30년 정도 살면서 느끼는 게 아 만약에 내가 좀 미리미리 일 처리를 하는 성격이었으면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됐겠다 뭔가 좀 더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미루다가 놓쳐버리는 게 참 많거든요. 뭔가 일 처리 같은 것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많을 때 그 스위치를 딱 꺼버려요. 그냥 꺼버리고 아 하자 진짜 하기 싫은데 어차피 미래에 나도 하기 싫을 거고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게 있는 거 후회하는 게 더 바보 같으니까 일단 그냥 하기 싫어도 하자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시간 조절을 조금 잘 하려고 억지로 그런 생각을 줄여서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93님을 비롯해서 뭐 저처럼 이게 미루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그냥 온갖 생각들 다 제쳐두고 일단 하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더라고요. 우리 4193님도 일단 생각 스위치 끄고 일단 하자 이런 마인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 푸르게 그리고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데이브레이크 푸르게 이어서 소수빈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재훈님께서요. 유언 누나 예뻐요.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아니 또 제가 칭찬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에이,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이상형인 적이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재훈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발음도 안 돼요. 좋아서. 예, 입에 또 힘이 풀렸습니다. BO의 Love Me 함께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들을게요. 저희 2부는 스페셜 게스트 조정식 아나운서 식디와 함께합니다.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스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오늘 음악 속에 이 그루브를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려드릴 테니까요. 영어 문장 생각해 보세요.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네, 미션 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 보셨나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앰버 마크의 Mixer이라는 곡을 들어볼 건데요. 2019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이 그루브의 마음껏 네, 몸을 맡겨도 괜찮다 싶으실 겁니다.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이 소절 해석하실 수 있나요?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아, 언젠가 내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중에 끝부분에 들렸던 one fine day라는 게요. 언젠가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어느 멋진 날에 라고도 가능한 표현입니다. I'm gonna get in your mind one fine day. 나는 언젠가 당신 마음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gonna figure you out one fine day. 이어지는 소절 속에서 찾아야 되는 미션 문장 들으셨죠? Gonna figure you out. 이 부분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One fine day가 반복적으로 들렸으니까. Gonna figure you out one fine day. 언젠가 내가 당신을 figure you out. 이해하게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특히 figure someone out라고 하면 누군가를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Dear Lord, maybe I should stay away 라는 가사도 들렸는데요. 주여, 어쩌면 제가 I should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한 거고 Little lost, little bound, blind with temptation 이 문장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약간 길을 잃은 거예요. Little lost. 그 다음, little boun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얽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감정적으로. blind with tempt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유혹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상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I'm a little lost, a little bound, and blind with temptation. 이처럼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흥이 나는 부분이었죠. Tell me something. 아,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말이 필요할 때 Tell me something. 뭔가를 나에게 말해. 이렇게 직역 버전 아니고 솔직히 말해봐. 자, 한번 말해봐. 이런 느낌으로 Tell me something. Do I make you feel the way that I do? 라는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Do I make you feel the way that I do? 나처럼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특히 the way that I do 라는 부분만 해석을 해보면 나처럼 내가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I've been uptight. 자, 이 중에 uptight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U-P-T-I-G-H-T 라고 해서 긴장을 하거나 혹은 예민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I've been uptight. 나는 긴장했죠. 예민했죠. You got me right. 근데 당신이 어떻게 했대요? You got me right. 나를 괜찮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 기분을 괜찮게 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I'm back into my groove 라는 소절도 들렸어요. 바로 이 부분이 나는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가 되겠습니다. I'm back into my groove. 나는 다시 내 리듬을 찾죠.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나는 다시 내 흐름을 찾죠. 이처럼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라는 소절도 기억나시죠? 이 중에 bumping의 bump는 기본적으로는 어딘가에 부딪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테지만 지금 이 노래의 상황 속에서는 비트에 몸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리듬을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eep me bumping, give me something that I could get used to. 내가 익숙해질 만한 뭔가를 달라. 그러면서 Keep me bumping. 나를 계속 리듬 타게 해줘라. 라고 해석하시면 아주 좋아요.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I'm on fire. 나는 지금 불타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거죠. I'm on fire. 예. 그러면서 Gotta keep me lit all night, all night. 까지 들렸는데요. Gotta keep me lit. 이 중에서 lit라는 게 L-I-T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슬랭으로 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나거나 들뜬, 좋은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밤새 이 기분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 I'm on fire. Gotta keep me lit all night, all night.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거 찾아보세요.

0: 네, 이번에는 every night club lights touch your face 라고 뭔가 단어들을 툭툭툭 던져줬어요. 매일 밤 club lights, 클럽 불빛, touch your face, 당신의 얼굴을 만진다 라는 정도인데 every night, 매일 밤 클럽 불빛 아래에서 당신의 얼굴을 만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very night I try to find out what's on your brain.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미션 문장 찾아내야 되는 거죠. What's on your brain? 이라고 해서 매일 밤 알아내려고 하는데 What's on your brain? 당신이 무슨 생각 중인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Dear Mama, 엄마, help me know just what to say 라고 했어요. 어떤 뜻인가요? Help me know just what to say. 무슨 말을 할지 알게끔 도와달라라는 해석이 되겠죠. 엄마, 무슨 말을 할지 알게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장이었고 Cause I don't wanna be blind with temptation. 유혹에 눈이 멀고 싶진 않으니까요 라고 이유까지 밝혀줬습니다. 너무도 상대에게 강하게 끌리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멈춰지지가 않는 그런 감정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라는 가사를 특히 어떤 구를 활용을 했죠? 그죠? Figure someone out 라는 구조를 활용을 했습니다. I'm gonna figure you out.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I'm gonna figure you out. I'll figure out who you really are. 이렇게 전달하셔도 가능하겠고 I'll get to know you better. 좀 더 쉬운 표현도 소개해 드립니다. I'll get to know you better. 두 번째, 난 다시 내 페이스를 찾죠. I'm back into my groove. 기억나시죠? I'm back into my groove. I'm starting to feel like myself again. 네, 이처럼 feel like myself라는 구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I'm starting to feel like myself again.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네, what's on your mind? 이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what's on your brain?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네, 좀 더 익숙한 표현도 있겠죠.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당신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I'm gonna figure you out. 두 번째, 난 다시 페이스를 찾죠.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I'm back into my groove. 세 번째,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What's on your brain? 네, 이렇게 짤막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문장들이었어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잘하고 오셨나요?

0: 추가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장생차.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바람 잘날 없는 초보 DJ 저 햄대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아주 귀한 분입니다. 상하 스페셜 초대석 조정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식디 선배님.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또 쿨FM의 네. 완전한 가족이 된.
0: 그렇죠.
1: 또 이제 쿨FM은 제가 선배입니다.
0: 네.
1: KBS는 또 우리.
0: 아유, 선배님이 항상 선배님이시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1: 햄디가 선배지만. 아, 아무튼 이렇게 또 쿨FM에서 이제 FM 대행진 앞에서 네. 이렇게 또 늘 또 이렇게 상큼한 목소리로 아침을 열어주는 이 상쾌한 아침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일찍부터 그러니까요. 이런 시간부터 함께 해주셔서.
1: 죄송한데 아직 그 소개가 안 끝났거든요.
0: 아, 다 하신 거 아니었어요?
1: 네, 아니었어요.
0: 왜 이렇게 길게 하려고.
1: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 네. 또 우리 상쾌한 아침에 이어서 아침을 깨워드리는 식디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니, 상하에 우리
1: 네.
0: 굉장히 요란하게 저는 이런 효과음을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써주셨는데
1: 또 손님 그
0: 특별한 분이시니까
1: 손님 질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0: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 우리 식디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 얘기보다 가끔은 식디 얘기가 더 많아요. 특히 월요일은 이제 월요식식회에서 이제 곧 만나겠네요 하면서 식디 얘기가 진짜 많아요.
1: 상쾌한 아침의 그 청취자가 FM 대행진의 청취자고
0: 아, 그렇죠.
1: FM 대행진의 청취자가 상쾌한 아침의 청취자입니다.
0: 네, 네. 너무 좋습니다.
1: 같이 갑니다.
0: 사실 제가 상하하면서 게스트를 너무 초대하고 싶다 하면서 리스트가 있었는데
1: 네.
0: 1위가 코르티스, 2위가 블랙핑크, 3위가 박효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초대석에 네. 조정식 씨가 오셔가지고
1: 1위가 코르티스, 2위가
0: 블랙핑크,
1: 3위가 박효신 씨.
0: 3위가 박효신.
1: 박효신 씨가 생각보다 낮게 랭.

0: 링크돼 있었네. 박효신 씨의 빅팬 네. 아닙니까?
1: 아 왜냐하면 살짝 이제 현실감 있는 순위대로 했어요.
0: 어, 코르티스가 제일 현실감 있다고요?
1: 왜냐면 KBS에 그래도 몇 번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박효신 씨는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조정식이 이제
0: 조정식? 그래 조정식이가 나와서 좋아요?
1: 나와줘서 감사하고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초대석이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제가 처음 맞는 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2: 아, 뭘 두려워요?
0: 첫 번째 청취율은 또 잘 네. 나오면 내가 잘한 거고 아. 잘 안 나오면 아직은 내 프로그램의 성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돼요. 괜찮아요.
1: 네. 아 근데 이제 또 부담을 주셨잖아요. 상쾌한 네. 아침 청취율이 잘 나와야지 FM대행진도 같이 간다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0: 무조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위험이 있다면 네. 제가 사실은 그 이 시간대 라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1: 아 그렇잖아요.
0: 제가 원래 이 시간대 그 경쟁사에서 네. DJ를 좀 오래 했었는데 네, 네, 네. 아 제가 너무 그 좀 잘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1: 아 왜 그러셨어요?
0: 그래서 아 그 부분이 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1: 저 무서워요 거기.
0: 제가 실제로 네. 그 오전에 그 라디오를 하러 오면서 상쾌한 아침 이렇게 들으면 네. 너무 좋다.
1: 아 진짜요?
0: 이게 저는 제가 정말 그 라디오 중에 너무 싫어하는 게 그 네. 뭔가 틀에 박힌 듯한 코멘트,
1: 아.
0: 후토크. 영혼이 안 담겨 있는 멘트들.
1: 그거 하지 말라고 엄청 하셨잖아요, 저한테.
0: 그 진짜 쌀로 밥 짓는 이야기들. 네. 그런 얘기들 너무 싫어하는데 네. 그 허이원 아나운서가 너무 또 그 생각보다 또 수다스럽고.
1: 네, 맞아요.
0: 또 에피소드들도 많고.
1: 제가 월요 씩씩해에서는 치잖아요.
0: 뭘 치요? 잘하죠.
1: MC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에피소드가 네. 많고 또 삶을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0: 아 이거 뭐 좀 되게 재미없게 살았을 줄 알았는데
1: 아 아닙니다.
0: 그래서 혼자서 사색도 좀 하는 것 같고 보니까
1: 네. 네.
0: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네. 이제 상쾌한 아침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 그 PD님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 에피소드가 다 쓴 것 같다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이제 또 다양한 얘기 다채로운 얘기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0: 화장도 좀 하고
1: 식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종종 나와주세요.
0: 그리고 제가 네. 그 웹서핑 많이 하라고 제가
1: 커뮤니티 하라고 저한테
0: 커뮤니티도 좀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네. 살아가는가
1: 아 저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특별히 없잖아요.
0: 그러면 안 돼요. 라디오 DJ는 관심이 많아야 되고 네. 그리고 다 해봐야 돼요. 지금 회사 생활을 안 해본 연예인 DJ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 그게 또 회사 생활을 해본 DJ와는 좀 차이가 있다.
1: 아 맞습니다.
0: 그 대부분 이 라디오를 네.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많이 하시는데
1: 그러니까요. 정말 유일하게
0: 그렇죠.
1: 저희가
0: 그럼요.
1: DJ들 중에서
0: 많은 연예인 DJ들은 많은 부분의 공감을 지금 놓치고 있다.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네. 경험을 해서 다 공감하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1: 아, 공감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마음입니다.
1: 아 지금 귀에서 피 날 것 같아요, 아, 선배님.
0: 미안합니다. 제가
1: 아니 아 뭐 이런 조언 너무 좋고요. 잔소리가 살짝
0: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요.
1: 하지만 잔소리로 네. 받아들이지 않고 네.
0: 미안합니다.
1: 뼈에 새기겠습니다.
0: 그러니까 자.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고요.
1: 네.
0: 저는 무조건 청취율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1: 제발!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1: 네.
0: 우리도 또 그 사연들 읽다 보면 사실 그 제가 하는 그 7시부터 9시 프로그램보다 네. 상쾌한 아침 이 시간대 프로그램은 사실 그 사연 소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1: 많아요.
0: 근데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재밌다. 이 사연 너무 재밌다. 이런 사연이 와야지 우리도 또 더 신이 나지.
1: 많이 보내주세요.
0: 많이 보내주신다고요?
1: 네, 많이 보내주시라고 성취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막 진짜 너무 그 도파민 터지는 사연들 있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네. 또 더 재밌어집니다.
1: 그러니까요. 라디오가.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께서 워낙 이제 좀 순한 분들이 많으셔서 순한 느낌으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도파민 아니, 사연들도 환영입니다.
0: 낯가리는 거예요. 순하신 게 아니라 아직.
1: 아무튼 자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아서 식디와 함께 2 DJ 느낌으로 2부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 보통 더블 DJ라고 하지 않나요?
1: 네. 2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7004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식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두 분 다 DJ고 아나운서시니까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최근 인터넷에서 핫했던 건데요.
1: 네.
0: 이 메뉴들을 영어를 쓰지 않고 주문해 보실래요? 두 분의 센스를 믿습니다. 너무 그 좀 피곤하게 하시네요.
1: 네, 아, 4개나 심지어 4개나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0: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이거를.
1: 네. 더블 치즈 엣지, 슈퍼 콤비네이션 피자, 갈릭 디핑 소스, 제로 콜라.

0: 완전 다 외국어네요.
1: 아, 먼저 이제 실력 발휘를 해주시죠. 선배님이시니까.
0: 그 임실에서 유명한 그 특산품 있죠. 그거를 그냥 여기 그냥 두 배로 둘러가지고 그 위에 그 재료를
1: 네.
0: 진짜 초다양하게 초다양하게 올린 우리 빈대떡 같은 거.
1: 네. 네,
0: 거기에다가 그 의성 특산품 있죠. 의성의 특산품으로 그 장을 만들어가지고 녹진하게 그 노랗게 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푹 찍어 먹으려고요.
1: 네.
0: 네, 이거 하나 주시고 그리고 그 달달한 검은 음료.
1: 네.
0: 탄산 목 따끔하게 해가지고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근데 원래 이런 거를 하면 네. 왜 이렇게 부가 설명이 많아요?
0: 왜? 아니 뭐 이게 최선 아닙니까? 알아들었죠?
1: 네, 알아들었습니다. 어,
0: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1: 저는 이걸 해볼게요.
0: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구마 무스, 치즈 크러스트, 불고기 피자, 네. 치즈 오븐, 스파게티.
1: 아, 고구마를 으깨서 만든, 뭐라 해야 될까요?
0: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요. 알아서 하세요.
1: 아, 어렵다.
0: 치즈 오븐 스파게티. 쉽지 않아요.
1: 어렵네. 하나 더 해주세요. 그럼 네. 선배님이. 하나 더.
0: 이거 3번 읽어주세요.
1: 네. 직화 스테이크, 불고기 피자, 씬 도우로, 갈릭 디핑 소스, 핫소스 추가.
0: 오케이. 그 소고기 있잖아요.
1: 네.
0: 그냥 세게 지져주세요. 세게 지져가지고 예? 불고기로 이렇게 그 아까 그 빵에다가 올려가지고요.
1: 네.
0: 의성의 특산품도 노랗게 해서 녹진하게 녹여가지고
1: 녹진하게.
0: 거기 찍어 먹으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입안이 얼얼하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위에다 좀 뿌리게.
1: 신도도 해주셔야죠. 신도
0: 얇게 얇게.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얇게 네, 부탁드릴게요.
1: 얇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는 제가 지금 DJ 상쾌한 아침 맞고 처음 받아봐요.
0: 그러니까.
1: 네, 감사합니다.
0: 다양한 재미를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되니까.
1: 네. 사연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7858님 사연. 네.
0: 햄디, 월요 씩씩회에서 늘 멋진 모습 감동이에요. 약간 영혼이 없는 느낌. 늘 멋진 모습 감동이에요.
1: 늘 멋진 네. 모습 감동이에요.
0: 햄디가 네. 말했던 식디 키즈라는 말이 뭔가 좀 멋졌어요. 식디에게 허세거리 제공 감사합니다. 네. 라고.
1: 맞아요. 제가 항상 식디 키즈라고.
0: 네. 고맙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1: 네.
0: 제가 그 아나운서가 되고 아나운서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았어요.
1: 그럼요. 이제 네. 인기 스타셨죠. 또 워낙 잘생겼다. 아니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서 선배님 얘기하는 분들이
0: 그래요?
1: 계세요.
0: 지금 진짜 뭐 이렇게 넓진 않아요.
1: 네.
0: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었고
1: 그러니까
0: 실제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1: 네.
0: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이후에 이제 2년마다 공채를 뽑았잖아요. 이제 네.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들어오면은 롤 모델이다.
1: 왜 혼자 말하고는 저 없지?
0: 고맙습니다.
1: 뭐 저기 자랑하고. 괜히 네. 민망하니까 자랑하시고.
0: 아니 또 제 식디 키즈라는 말 자체가 네. 너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1: 아 뭐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워낙 FM 대행진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라디오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대타만 하다가 제가 옆에서 이제 선배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진짜요?
1: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라디오의 기본 덕목이 무조건적인 공감이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무조건적으로 공감,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시진 않더라고요.
0: 아 저는
1: 청취자들을 좀 혼도 내. 네. 그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전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0: 혼낼 자격은 없지만
1: 네.
0: 그래도 또 아닌 건 아니라고.
1: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1: 네.
0: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 30년 넘게 뭐 저는 이제 40년을 살았지만 그 정상 범위 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1: 네.
0: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아 본인이
0: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네. 라디오를 해요.
1: 아, 그쵸, 그쵸, 네,
0: 그러니까 그쵸.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1: 아, 저는 스스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0: 그래. 그럼 좀 가려요.
1: 그래서 좀
0: 가려야 돼요.
1: 네.
0: 근데 이 방향으로 와야지.
1: 아,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0: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정상적으로 살고
1: 네.
0: 머릿속으로 내가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도
1: 네.
0: 지우고 계속.
1: 아, 지우고.
0: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1: 아.
0: 전 국민과 또 공감해야 되고 소통해야 네, 되니까.
1: 그러니까요.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선배님한테.
0: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너무 자기에 대해서 네. 좀 박하게 좀 표현을 하네.
1: 네.
0: 그러면 제가 햄디의 장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0: 한 3개 정도.
1: 네. 아, 갑자기? 왜냐면
0: 자신감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1: 자신감 없어요.
0: 근데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죠. 일단 첫 번째로 그
1: 왜 말을 못 잇는 거야? 바로 나와야지.
0: 남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네. 제가 이제 놀리듯 표현을 했는데 네. 우리 햄디가 그거를 그냥 받았잖아요. 아니라고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편이다.
1: 네.
0: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1: 이상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0: 그대로 가는 거.
1: 네. 저
0: 그게 이제 우리 햄디와 첫 번째 방송을 할 때 인상이었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텃세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MD가 왔을 때 아무래도 왜냐면 또 이렇게 있네. 좀 워낙 그 또 도시적으로 네. 좀 또 예쁜 외모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리고 또 이제 표정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좀 생글생글 웃고 이랬으면 우리 또 청취자님들이 안 그러셨을 텐데
1: 긴장해서 그랬어요.
0: 소수의 네. 소수의 청취자분들이 약간 이제 좀 그 모진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MD한테 이렇게 이제 버티면 된다.
1: 네.
0: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버티면 된다 했는데 또 이렇게 흔들리자고 멘탈이 또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1: 셉니다.
0: 예, 그게 또 햄디의 장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1: 감사합니다. 또 덕분에 이제 잘 네.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좋아해 주셨어요.
0: 맞아요.
1: 우리 씩씩이 분들께서
0: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네. 이제 함께 나눠갈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많다.
1: 아.
0: 저도 그 라디오를 생각해보면 한 30살, 29살 이때쯤부터 했던 것 같아요. 허윤 아나운서 나이 때쯤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망아지처럼 그냥 막 에? 여기저기 가서 헤매던 거부터 좀 아나운서 생활에 적응하고 막 연애하다 헤어져서 라디오 하면서 막 울고 맨날
1: 진짜?
0: 우울한 노래 틀고 그러다가 또 뭐 결혼하고 뭐 이런 그 스토리들을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가면서 같이
1: 가족이네,
0: 지금 가고
1: 가족.
0: 있잖아. 그 스토리를 좀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에.
1: 저도 그래서 우리 성화 가족분들께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어디까지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0: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이제
0: 진짜 질려요.
1: 질릴 것 같아.
0: 그러니까. 네, 밀당도 좀 해야
1: 네,
0: 되고.
1: 밀당도 하고. 아무튼 감동이네요. 이렇게 우리 식디가 제 장점까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선배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게 그 텐션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저한테 텐션 올리는 방법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0: 텐션을 올리는 네.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올리는 거지.
1: 어려워요. 저희가 텐션을 진짜 많이 올려야 되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라고 우리 상하 가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이 조정 선배님께서 상하 가족분들을 위해서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추천곡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들을 가져오셨을지 함께 만나볼게요.
0: 해봐요. 자,
1: 알겠습니다.
0: 해봐요.
1: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0: 봐봐, 이러니까 마음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1: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데요?
0: 어깨도 몸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이렇게 네. 톤을 올린다고
1: 네.
0: 흥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죠?
0: 나도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1: 흔들어야 돼요.
0: 그리고 네. 도저히 아침에 내가 이 정도가 안 나온다 할 때는 네. 앞에 예스 예스 예스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좀 붙이면서
1: 뭐라고요?
0: Yes, yes, yes 뭐 이런
1: yes,
0: 것들
1: yes, 예. yes,
0: 그런 이거, 것도 좀 넣어주고 get up, get up, 막 wake up, wake up 막 이런 것들 좀 붙여주면서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원고를 써주시지만 이거를 또 살리는 건 그 DJ의 몫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느낌 자체를 좀 많이 넣어서
1: 집에 가고 싶다.
0: 한 번 더 해주세요.
1: 어떻게
0: 노래에 네. 그 이거 BGM 나오잖아요. 이거 뭐 그냥 트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이 노래 BPM 맞춰서
1: 네.
0: 그리고 또 박자 쪼개면서
1: 네.
0: 거기에다가 멘트를 얻는 게 이제 결국은 디스크 자켓이다.
1: 아.
0: 아나운서를 버려야 돼요. DJ를 할 때는 음악을 사랑하는 디스크 자켓. 그냥 한번 노래 주시죠.
1: 야, BGM 주시죠.
0: 어깨 흔들면서 한번 가보세요. 자, 자, 원, 허윤 아나운서 가세요. 자, 원, 투, 쓰리, 포.
1: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0: 봐봐, 훨씬 신나잖아.
1: 우!
0: Yes, yes, yes. Good morning, wake up dance. 신나잖아요.
1: 아, 신나네요.
0: 지금 뭐 욕하면서라도 조금 잠이 깨셨을 거예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진행해 주.

0: 마세요.
1: 아, 지금도 비트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잊지 마세요. 예.
2: Good morning, wake up dance. 오늘은 스페셜하게 식디 우리 조정식 씨의 추천곡으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곡으로 뉴진스의 How Sweet 가져오셨는데요. 이 노래 추천하시는 이유는요?
1: 일단은 뉴진스를 너무 좋아하고
2: 네.
1: 지금 보이시죠? 지금 리듬 타면서 얘기하는 거. 네.
2: 그 아,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1: 코로나 기간 때
2: 네.
1: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굉장히 국민들이 우울했었는데
2: 네.
1: 그때 이제 뉴진스의 노래로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었고
2: 맞아요.
1: 네, 또 요즘에 이제 뉴진스를 또 못 봐서 제가 좀 또 아쉽기도 한데 아, 이 How Sweet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신이 납니다.
2: 신이 납니다.
1: 오늘은 그냥 진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노래로만 제가 세 곡을 골라왔어요.
2: 네. 네.
1: 뉴진스의 How Sweet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살포시 가져왔습니다.
2: 아우 그러면 바로
1: 뉴진스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2: 뉴진스요? 네. 어텐션
1: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더라도 그 머리 이거 쓰는 안무 있잖아요.
2: 알죠 알죠.
1: 그런 것들은 두 번씩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How Sweet 같은 경우에
2: 이거는
1: 이렇게
2: 뭐
1: 노래가
2: 안무가
1: 나왔을
2: 있나요?
1: 때 네. 안무를 모른다
2: 네.
1: 할 때도 그냥 비트 타면서
2: 아.
1: 네, 왜냐면 이 코너가 그런 코너잖아요.
2: 그냥 뉴진스의 네. How Sweet 이렇게 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트를 타면서
1: 그럼요.
2: 자 뉴진스의 How Sweet 노래
1: 오케이 렛츠고
2: 듣고 오시죠.

0: 허허허 가주세요. 빨리 빨리 하세요.
1: 정식 씨의 두 번째 추천곡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를 준비해 오셨네요. Can't Stop the Feeling. 이 노래 어떤 곡이에요?
0: I got the feeling.
2: Can't Stop the Feeling은 제가 이제 그냥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노래 적어서 신청곡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바나 카페 있죠?
1: 네네네.
2: 무조건 제일 먼저 신청곡을 하는.
1: 진짜요? 왜요? 왜요? 왜요?
2: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하세요?
2: 사실 이 노래 네.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1: 어떤 거죠?
2: 섹시백.
1: 왜 그 노래 안 하시고 이 노래로?
2: KBS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1: 아 정말요?
2: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 좀 그런 부분들이
1: 있나 봐요. 있습니다.
2: 그래서 Can't Stop the Feeling으로 했고요.
1: 네.
2: 이 노래 뮤직비디오 집에 가서 꼭 챙겨봐요.
1: 왜? 너무 멋있어요?
2: DJ의 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네.
2: 여기 이제 저스틴을 포함해서 네. 많은 그 출연자들이 있는데
1: 네.
2: 편의점에서도 뭐 주유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1: 춤을 추나요?
2: 그냥 막 춤을 춰요.
1: 아니 DJ 되기 너무 힘들다 진짜.
2: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내가 진행하는 상쾌한 아침을 보고 우리 청취자들의 기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한번 되새기세요.
1: 많이 배워갑니다.
2: Can't Stop the Feeling 뮤직비디오 꼭 보세요.
1: 꼭 보겠습니다. 여러분 춤추면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0: 웨이커 웨이커 WAKEUP 웨이커.
1: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2: 웨이커
1: 제가 없을 때 허이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안 하면은 꼭 그 잔소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웨이커.
2: 자,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 말씀해 주시죠.
1: 세 번째 추천곡은 네. 조금 댄스곡은 아닌데 네. FM 대행진으로 3559님께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그 허이원 아나운서의 이름 세 글자가 나오는 노래를 발견했다고 하시면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s Long As You Love Me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이 노래 허요원이 나온다 제보를 해주셨어요.
2: 거짓말.
1: 아니, 중간에 저도 백스트리트 보이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2: 네. 저 이 노래 아는데?
1: Hyoyeon Hyoyeon 여러 번 나오거든요. 네.
2: 아,
1: 이 부분 자 지금부터 허요원이 몇 번 나오는지 네. 숫자를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우리 상쾌한 아침 제작진이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2: 아싸.
1: As Long As You Love Me 같이 듣겠습니다.
2: 듣고 오시죠.

0: 네, 오늘은 우리 스페셜 게스트 조정식 씨의 추천곡들로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꾸며봤습니다. 전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일부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코너 말고도 한 가지 코너가 더 남았어요.
1: 어, 코너가 네, 많네요.
0: 꽁트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네. 꽁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1: 그렇습니다. 네.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1: 안녕하세요. 식식거래처 사장 주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철규 사원이랑 미팅이 있습니다.
0: 아, 철규씨요?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은데 여기 회의실에서 기다리시겠어요?
1: 아,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0: 네, 아마 금방 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0: 아, 뭐야, 저분 아직도 혼자 계시네. 아, 괜히 신경 쓰이게. 아, 철규 오빠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저기요, 어디세요? 지금 씩씩거래처에서 누가 왔는데?
1: 어? 씩씩거래처? 아, 거기. 아, 망했다. 아, 어떡하냐. 아,
0: 뭐야, 왜 설마 까먹었어?
1: 아, 미쳤다 진짜. 아, 나 진짜 금방 갈게. 요원아, 그분 그냥 가게 두면 안 된다. 나 어떻게든 잡아놔, 알았지?
0: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뭐라고 거짓말하지? 아, 저기 커피라도 드릴까요?
2: 아, 커피 괜찮습니다. 박철규 사원 어디 갔나 봐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0: 아, 네,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차가 좀 막히나 봐요.
2: 아, 저 차가 막힐 시간이 아닌데 차가 막힌다고 하나 보죠?
0: 아, 근처에 어디서 사고가 났나 봐요.
2: 사고? 이 나이쯤 되면 말이야. 어? 이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보이거든.

0: 누가 이 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야?
1: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철규 오빠가
0: 약속을 깜빡한 거 아니야? 내 지금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1: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빨리 오라고 전화할게요. 아, 죄송해요.
0: 농입니다. 조크예요.
1: 네?
0: 너무 놀라지 마세요.
1: 아 진짜.
0: 저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농이에요. 놀랐잖아요. 놀랐어요.
0: 누가 농이래?
1: 사장님 농담이신 거죠? 그쵸?
0: 조크예요. 농담. 놀라지 마세요.

0: 에픽하이 플라이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은 스페셜하게 한석규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1: 아, 맞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꽁트를 해봤는데 아, 제가 너무 귀에 눌린 것 같아요. 아니, 한석규 아니, 씨가. 아니.
1: 제가 좀 하다가 네, 네. 놀랬어요.
0: 왜요? 왜요?
1: 아니 뭐 허요한 아나운서는 뭐 제가 원래 알고 있었죠. 네. 박철규 아나운서가 네. 어, 연기가
0: 굉장하죠.
1: 어마어마 이게 중간에 이 호흡 자체가 이게 그 라디오 꽁트에서 잘 안 나오는 호흡인데 호흡을 지금 다 지금 하정우 씨처럼 다 체크해놓고 네. 하는 것 같은데.
0: 아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네. 이 코너의 진심이어가지고 오, 연기가 정말 연기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오세요.
1: 진짜 그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아까 네. 통화 부분이 네. 뭐 기가 막히네.
0: 저희 꽁트 굉장히 사 가족분들께서 좋아하시거든요.
1: 다음에 들으실 때는 그 호흡 부분을 박철규 아나운서의 네. 호흡 부분을 잘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좀 감탄하실 것 같아요, 다들.
0: 호흡까지 계산해서 왜 오늘 또 이제 항상 자기 자리인데 식디가 오신다고 해서 살짝 네.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
1: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연기력이 대단하네요.
0: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땠어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 아, 잘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그 튈 수 없는 배역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네. 시간 나시면은 네. 그 성대모사 한 두 개 정도
0: 아, 두 개 정도
1: 해야 돼요.
0: 아, 왜냐면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요.
1: 무기로 네. 우리가 갑자기 이제 혼자서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럴 때 써야 되니까 네. 살짝 추천드리자면 네. 이제 좀 가수 쪽에서는 박범 씨 하면 좋고요. 그 매력적인 창법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가면은 되겠죠. 아. 아니면 로제 씨.
0: 로제.
1: 네, 블랙핑크 네. 로제 씨 그 창법 같은 것들.
0: 제가 연습을 해서 조만간 일단 월요식식해서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준비해야죠. 반응을 보고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들려드리도록.

0: 준비 다들 있어요.
1: 아, 성대모사 네. 어렵다. 네. 자, 오늘의 생활 지침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였습니다. 우리 정식 씨께서는 저와 비교했을 때 사회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웬만해서는 상대방의 수를 다 읽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아,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네.
1: 잘 몰라요, 그러면은?
0: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뭐 누구 머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하는 생각은 그래서 최대한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자.
1: 아.
0: 내가 막 뭐 이렇게
1: 네.
0: 뭐 전략이나 술을 짜가지고 막 네. 대화하고 뭐 이렇게 협상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게 항상 제 마음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1: 상대방이 이제 나의 술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0: 전 그리고 얼굴에 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이거든요.
1: 아~
0: 절대 안 돼요.
1: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편이실 것 같아요.
0: 거짓말 하려고 시도는 계속하는데 네. 많이 들키죠.
1: 아, 저도 거짓말 진짜 못해가지고 저도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들킬 바에.
0: 근데 포커페이스가 네. 좋아요, 근데.
1: 그래요?
0: 허유원 아나운서.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네. 그 얼마 전에 네. 허유원 아나운서 그때 제가 네. 우연히 전화 걸었다가 그때 접촉사고 났었잖아요.
1: 아, 네네네.
0: 근데
1: 네네.
0: 그때 사고 처리할 때 그 네. 목소리 톤 들어보니까 많이 좀 당황하고, 좀, 예. 네. 네. 그쵸?
1: 지금 사고 얘기 금지예요, 우리 상하에서.
0: 아,
1: 제가
0: 왜요?
1: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를 몇 번 더 있었어가지고.
0: 더 있었어요?
1: 주차장 기둥 한번 받고, 주차 이렇게 하다가 선배님 차도 한번 받고. 전화를 드렸는데 괜찮다고 오히려 이제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0: 그분
1: 하셔서
0: 그분 입장에서는 후배 그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1: 아, 맞아요.
0: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가 뭐 네. 적은 성이라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좀 했어야지
1: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0: 아 보내드렸어요.
1: 네. 네, 너무 네. 죄송해서 바쁘신데 저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0: 잘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KBS에서 이제 올해가 4년차 선배님이 보시기에 저는 걷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좀...
0: 저는 기는 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원래는.
1: 아, 저를?
0: 아니, 왜냐하면 네. 그게 있어요. 허유원 아나운서가 뭐 개념이 없다 이런 게 전혀 네. 아니라 또 공부를 또 해외에서 하고 이랬으니까
1: 네.
0: 이 한국의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이 한국의 정서를 조금 잘 모를 수 있다
1: 아.
0: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네, 네.
0: 근데 방금 그 접촉사고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 선배님께 그 송금을 해드렸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1: 네, 네, 네.
0: 이게 좀 뛰는 놈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1: 아,
0: 생각이
1: 송금은 안 해드렸는데
0: 그러면
1: 선물을 드렸어요.
0: 모르겠어요. 뭐 네. 어떤 걸 선물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도 지금 네. 그 에피소드 자체에서 네. 허유원 아나운서가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1: 네.
0: 괜찮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괜찮을까요?
0: 그리고 네. 지금 저도 이제 허유원 아나운서 본 지 한 1년 넘었잖아요.
1: 아 맞아요.
0: 너무
1: 맞아요.
0: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1: 갑자기?
0: 네.
1: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사회생활을 근데 제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월요식식회에서 저희가 사회생활과 회사생활 관련된 에피소드를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식재계 분들의 사연도 또 듣고 선배님의 코멘트 들으면서 제가 좀 배워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아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0: 그래요?
1: 네.
0: 너무 다행이다.
1: 네.
0: 네. 우리 월요식식회 말 그대로 월요일날 8시 반에 하니까
1: 네.
0: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 또 사랑하는 청취자분들이 혹시 FM대행진 안 들으시더라도
1: 네.
0: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허유원 아나운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1: 그러니까요.
0: 뭐 혹시 뭐 어떤 그 라디오는 의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는
0: 뭐
1: 거죠.
0: 상쾌한 아침 듣다가
1: 네.
0: 뭐 이제 뭐 목동이나 이제 상암동 거 이렇게 듣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1: 목동이나 상암동
0: 저 오늘 좀 계기로 뭐 이렇게 귀찮게 뭐 또 주파수를 돌리고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냥 고정해주세요.
0: 쭉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1: 네.
0: 제가 잘할 테니까요.
1: 저도 잘할게요.
0: 그러니까.
1: 좀 너무 이렇게 살짝 구질구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0: 같이
1: 뭐
0: 으쌰으쌰로 가야
1: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0: 이현우 형님까지 바통 터치게 쭉 가야 되니까요.
1: 쭉쭉쭉 저희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7: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0: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쇼리 실라!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상쾌한 아침. 아, 오늘 우리 조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1: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냥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계속 조정식 씨 이러니까 꼭 접촉사고 난 것 같네요. 허유원 씨, 좀 서운하네요.
0: 아니, 혹시 네. 뭐 성취자분들은 식디가 누군지 그러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1: 그쵸, 그럴 수 있죠.
0: 이름 석자를 좀 더 저는 홍보해주는 느낌으로 조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쉽지 않네요. 이제 얼른 그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바로
0: 네.
1: 또 이제 가잖아요.
0: 바로 연달아서 FM대행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가지만 이제 아까 전에 그 텐션 같은 것들 그 교육이 좀 들어갔으니까 네. 허유원 아나운서가 앞으로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다.
0: 네.
1: 저희 FM대행진에 꼭 제보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피곤하다. 오늘은 장난이고요.
1: 네.
0: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1: 또 불러주십시오.
0: 네. 또 저희 제발 와주시고요. 저희 상쾌한아침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선배님 식디의 노래
1: 출사표 듣습니까?
0: 출사표 듣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1: 바이바이.
0: 바이바이.
2: 축하해 기분에 막 술도 사주고 야 뭐 운이 좋았어 겸손도 떨고 목동은 머니까 차도 한 대 뽑자 그래도 외제차를 타야 멋있잖아 거칠 거 없어 꽃길 가보자고 마치 김연아 전 무대 아사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수원 부근 크게 답답하다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부산 방향도 수원 신갈과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일찍부터 차가 많아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판교 방향도 남양주 일대로 출근 정체 막 시작된 데다 이후 성남 5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영동선 강릉 방향 서창 분기점과 서안산 반월터널부터 부곡 쪽으로 더 가서는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쪽으로 긴 구간 주춤하고요. 파주 양주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터널 아닌 은현 2터널 중간 지점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선 고장난 차를 처리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본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바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너의 모습이 메마른 나의 마음속에 살며시 다가오면 잃어버린 시간 속에 나의 꿈들이 하나 둘씩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새로운 부푼 희망 속에 가슴은 설레이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 속에 시작하는 하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6944님 신청곡으로 우리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아, 파도 소리가 시원하긴 한데 시원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 오늘 아침에 좀 덥다, 이 생각이 먼저 나가지고 인사드려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숙님. 또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하고 인사주셨네요. 어서오세요, 이지영님. 이현서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경아님.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더우려나, 매미가 구슬프게 우네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기요 하고 건강을 위한 인사도 주셨어요. 2793님, 경아 누나 출석합니다. 보라색 자두 따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제가 자두 하면은 약간 붉은색?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 정말 보라색 자두가, 아주 탱글탱글한 자두가 나무에 열렸네요. 혹시 이게 그 말린 자두, 푸른이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 자두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먹는 붉은색 자두의 또 다른 종류인가요? 요즘엔 과일이 신품종도 워낙 많이 나오고 제가 그동안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보라색 자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이도원님,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덥네요. 그쵸, 이제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성희님, 눈뜨기 힘든 아침이에요. 늦잠 자고 싶습니다 하셨지만 일어나셔야겠죠. 어서 일어나십시오. 김경사님, 안녕하세요, 경아님. 저 청취율 조사 전화 두 번 받았어요. 물론 우아조 응원했답니다. 힘찬 월요일 출근 중이랍니다 하고 인사 주셨네요. 아니, 청취율 조사가 두 번도 가나요?

와, 하지만 두 번 다 응원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다음 주 월요일까지거든요. 모두 받으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 받아볼까요? 아, 깜빡했다. 를 자주 할 것 같다. 다이어트 중이라 배고파를 많이 말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많이 할 것 같은 말 보내주시면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9688님, 우리 아들 승진했어요. 아들 축하해. 멀리서 엄마가 응원해. 근무에 늘 충실하길. 5377님, 오늘은 최광준 울 오빠 환갑이에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드셨는지. 인생은 60부터라고. 앞으로 멋진 인생 잘 살아봅시다. 1838님, 길냥이 5마리를 보살피는 지인 차종찬 씨 생일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서현이님, 우리 아이 드디어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꼭 깨서 분유 먹이고 재웠는데 며칠 전부터 기적처럼 통잠을 잡니다. 저도 중간에 안 깨고 푹 잤더니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새벽에 깨는 아이들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밤 끝이 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진추화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내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입니다. 오늘 무슨 말을 많이 할 것 같은지 보내주세요. 이거 오늘 더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안옥주님, 날씨가 덥긴 덥나 봐요. 어제 오후 2시에 에어컨 켰는데 바닥에 물이 줄줄,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결로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님 오실 때까지 3시간 멈춤하고 문 열고 있었는데 더위 먹었는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가장 더울 시간에 고생하셨네요. 근데 주말에 그것도 3시간 뒤에 기사님이 이렇게 바로 오신 게 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이제 너무 덥죠. 어제 밤에 열대야에 다들 괜찮으셨어요? 어제 저는 밤에 내내 에어컨을 켜놓고 잤거든요. 확실히 바깥이 이렇게 더우니까 실내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져서 에어컨도 다른 때보다 온도를 좀 내리기도 하고 계속 좀 가동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고친 에어컨 어제 틀고 주무셨는지, 또 오늘 계속 켜셔도 괜찮은지, 컨디션 안 좋을 때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좀 그 살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 좋잖아요. 어떻게 계속 가동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제 좀 계속 더울 텐데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6159님, 오늘 아침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읍내 미장원에서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파마를 하신다고 하네요. 어머니 파마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그 사랑방 같은 느낌의 미용실 있잖아요. 그 미용실이 생각이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머님 이렇게 동네 분들이랑 같이 머리 이렇게 위에 스카프로 이렇게 머리 확 두르고 같이 막 담소 나누시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이랬는데 너무 그 모던한 분위기의 미용실이면 어떡하죠? 2419님, 안녕하세요. 날이 덥고 뜨겁지만 저는 오늘 아침이 너무 즐겁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 수습 기간이 끝났거든요. 수습 기간 전에 잘리는 일이 많아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 병원에서는 무사히 끝냈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이 즐거워요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더운 이 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따님에게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전해주세요. 이 기분 좋은 느낌 계속 가져보시죠. 빅마마 기분 좋은 날.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고3 아들을 등교시켜주는 차 안에서 찍은 눈을 감고 있는 아들 사진. 공부할 양이 많아 안 그래도 피곤한데 무덥기까지 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커다란 가방을 안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머리는 한쪽으로 약간 기울인 채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을 흘끔 보는데 다들 겪는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해진다. 속도 방지턱에서 덜컹하지 않도록, 급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도록 운전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아침 등굣길. 힘내라 아들! 마음속 응원이 전해지길 바라며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3039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어요. 고3과 고3 엄마의 일상입니다. 등교 중에 같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연도 적어주셨는데요. 김영애님이 들으시면서 작년 우리 집 고3 딸 생각나네요. 모든 고3 학생 학부모님들 힘내세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파이팅입니다 하고 지나오신 그 날도 작년도 많이 생각이 나시나 봐요. 또 강승희님 저도 고3 아이 학교 내려주고 가는 길입니다. 이심전심이시겠네요. 김은님 사연만 들어도 안쓰럽네요. 넉 달만 참아라 파이팅 하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수능이 11월 19일이라 정말 딱 넉 달 정도 남았네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수험생활 모두 잘 이겨나가시길 좋은 결과 있기를 같이 응원할게요. 오늘 사진 보내주신 9039님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5239님, 걸어서 출근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걸을만 합니다. 이번 주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신납니다. 휴가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에 아침에 지금 보내주신 사진도 보니까 볕이 이미 구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꽤 좀 기온이 올라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휴가에 대한 희망으로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우신 게 아닌가 싶네요. 양혜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저녁 퇴근하고는 강아지들과 집 앞 바닷가 야외 펍에서 맥주 한잔 할 계획입니다. 아, 집 앞에 바닷가가 있으세요. 강아지들 몇 마리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위도 식히시고 강아지들과 오붓한 산책도 하시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1234님 어제 일요일 저녁 5시간 접전 끝에 롤 국제대회에서 저와 제 아들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어요. 아직까지 그 감흥 때문에 출근길이 즐거워요. 야, 저는 아드님이 우승하셨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군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몰입해서 보신 거니까 그 응원하는 그 마음으로 뭐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죠. 안 그래도 저는 이렇게 게임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챙겨보진 않는데 아무래도 그 게임에 제가 가끔 성우로 녹음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소식들을 좀 듣거든요. 올해 대전에서 했던 그 게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e스포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다 그 마음이시려나요? 이은미님 안녕하세요. 경화님 주말에 체해서 어제 겨우 저녁에 죽 먹었어요. 요즘 자주 체하네요 하셨어요. 제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소우민 그 체질이기도 하고 여름에 좀 속이 냉해지지 않나요? 더워지면 그 반대로 속은 냉해져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게 확 느껴진달까요? 이은미님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속 편한 음식 드시면서 아프지 마세요. 노래 듣고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게 될 말 들어보도록 하죠.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이어서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8725님,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말은 물 좀 줘! 농사일을 돕고 있어요. 땀이 비오듯 흐르고 더워서 물 좀 줘!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듯요. 수분 보충도 잘 하시고요. 더불어서 염분 보충도 꼭 하십시오. 9776님, 아, 당 떨어져. 오늘 월요일이니 분명히 당 타령할 것 같습니다. 회사 갈 생각하니 벌써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4909님, 아, 피곤해. 경아님, 지금도 좀비처럼 출근해요. 아, 이 두 분은 그 배우 김호영님 있잖아요. 그분 유행어가 필요한 것 같네요. 끌어올려! 최진수님, 오늘은 뭐 해먹지?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아침은, 점심은, 저녁은? 이런 말 좀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아, 하루라도 오늘 뭐 먹지? 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9661님, 저는 안양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전 매일 그렇지만 오늘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네요. 친절 기사니까요. 아, 그 승객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슈퍼 판타스틱.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쇼리 실라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언제나 함께 KBS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2부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백대화님이 신청하신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출근길인데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한강대교 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론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1시간이 넘게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동호대교는 남단방면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돼 현재 2차로를 통해서만 서행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도봉터널 안에서부터 구리방향 강변북로도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길게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평택 고덕 부근에 화물차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졌지만요. 길이 많이 굽어 있어서 2차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뒤로 송탄 나들목부터 4km 구간 사고 정체가 이어집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이보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보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보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0: 그래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1: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게
2: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Like a little
2: thing was there, was there.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입니다. 이 곡에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하던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추억하면 숨바꼭질도 빼놓을 수 없죠. 술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다가 못 찾을 땐 뭐라고 외칠까요?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2번 못 찾겠다 개구리, 3번 못 찾겠다 코끼리.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어있는 친구를 못 찾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2번 못 찾겠다 개구리, 3번 못 찾겠다 코끼리.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숨바꼭질을 하다가 숨어있는 친구를 못 찾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오늘의 정답 1번. 못 찾겠다 꾀꼬리였죠. 3628님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수고하세요 하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조수호님은 오답 나의 고향은 인포리. 인포리가 어딘가요? 그리운 고향 생각이 문득 나셨나요? 권혜영님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연애 시절에는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던 남편이

24년이 지나니 제가 기침만 해도 잘못했어 라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기강을 잡으셨으면 꾀꼬리 안에 숨어있는 호랑이를 느끼셨나 봐요. 권주희님 10번 아 그냥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어머 이거는 좀 약간 반칙 아닌가요? 2126님 정답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가만히 뒤집어 쓰고 숨어 있다가 잠이 들어 저를 찾느라고 어른들 숨바꼭질이 되었답니다. 어머 어른들은 정말 가슴 철렁 내려앉을 일이다. 뭔가 근데 동화 속 얘기 같네요. 1031님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저는 찾았어요. 출근길 아침 라디오 최애는 우아조예요. 어머 저는 숨지 않아요. 계속 찾아주세요. 이창희님 1번 못 찾겠다 꾀꼬리 우리 손자도 저희 집에 오면 숨바꼭질합니다. 못 찾는 척 해야 해요. 그쵸 뭐 커튼 뒤에 숨어서 엉덩이가 다 보여도 못 찾는 척 안 보이는 척 해줘야죠.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김은실 님이 어제 세탁기 돌려놓고 그냥 자버렸어요. 날이 더워서 정신도 나가나 봐요. 정신 차리자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아 근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집안에서 챙길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잠깐 그거 놓치면 사실 금방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차하면 두 번 일하게 되잖아요. 아 그거 너무 귀찮으니까 거뜩거뜩 잘 챙기는 것으로. 이상식님 오늘 아침 조금 일찍 출근길 지하철역 앞에 분식집이 생겼는데 김밥 한 줄이 1,500원이에요. 착한 가격이죠? 와 제가요 일 특성상 끼니를 제때 못 때우거나 얼른 때워야 하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밥을 좀 자주 먹는데 저 최근에 1,000원대 김밥은 본 적이 없는데요. 와 정말 착한 가격이다. 임형숙님 딸아이가 오전조라 아침 6시 30분에 가야 하는데 6시 30분에 일어나서 안 깨워졌다고 화를 내고 가네요. 출근 시간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아유 지금 따님이 자기 자신에게 내고 싶은 화가 지금 밖으로 폭발했네요. 일단 마음 급하고 힘들었던 게 따님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세요. 좀 속상하긴 하시겠지만.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11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출근 잘 하시고 뒤에 탈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9399님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주차장까지 같이 가서 같은 시간에 출발해요. 따로 출근해도 항상 우아조 듣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 이준원의 생일이에요. 많이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18년 차 아내 권예민 하고 아우 아침부터 깨볶는 냄새를 우아조에 퍼뜨려주셨어요. 들으셨나요? 18년 차 아내 권예민님의 이 절절한 사랑 고백을 들으셨나요? 우아조 아침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영원히 행복하시고 특히 오늘 생일 맞으신 남편 이준원님 생일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계속 깨볶는 노래 한번 들어보죠. 브루노 마스 메리 유.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플로라이다의 I Don't Like It, I Love It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 제가요 아까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11시 11분을 아, 또 그러네요. 8시 11분을 11시 11분이라고 그 11분에 제가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저 지금 기억도 안 나거든요. 3002님이 엥? 11시 11분? 8시 11분인데 덥다고 바로 최초로 정정을 해주셨어요. 세상에 제작진은 그 타이밍에 아우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계시면 선물 드려야지 하고 작정하고 제가 틀린 것도 말 안 해준 거 있죠. 세상에. 3002님께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립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우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시원한데 왜 더위 먹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8시 20분 2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숙님 점심 도시락 챙기고 있는데요. 둘째 것은 샐러드에 어제 다쿤제에서 먹은 게 남아서 넣고 샤인머스켓도 담았어요. 제 것은 간단하게 담았네요. 점심값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파이팅 하셨어요. 어유 디저트까지 아주 야무지게 건강 도시락을 챙겨주셨는데요. 김태영님 오늘 우리 둘째 아들 생일 축하해. 지금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여행 중인데 소식 좀 엄마한테 줘. 날씨가 안 좋다던데. 오, 맞아요. 이번 주 내내 지금 더운 와중에도 비 소식이 좀 있어서 특히 지금 제주도 여행 가신 아드님 생각에 걱정이 되시나 본데 아, 둘째 아드님 성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그렇게 놀러 가면 노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연락할 생각을 사실 못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니까 혹시 이걸 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텔레파시로라도 둘째 아드님께 이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450님 경화언니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요즘 인테리어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에어컨 설치가 계속 미뤄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곧 이사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설치가 안 될까 봐 벌써 녹아내리네요. 휴휴 그래도 경화언니 목소리 들으며 오늘 힘내볼게요 하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8450님 그 이사로 지금 인테리어 중이신가 본데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다고는 해도 이 무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설치가 금방 되기가 쉽지가 않죠. 꼭 이사 전에 되길 이 여름에 심신이 애타는 일 없길 저도 기원합니다. 김문희님 어제 너무 더워 힘들었는데 출근하니 천국이네요. 집에서 아직 에어컨을 안 틀어서 아 이거 더위를 잘 견디시는 건지 아니면 집안이 그래도 좀 시원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에어컨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오늘 꼭 이 노래 커피 쿠폰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꼭 이 노래 첫 곡은요. 3625님 신청곡이에요. 조성모의 다짐.

커피 쿠폰과 함께 전해드리는 오늘 곡이 노래 두 번째 곡은요. 정희수님 더운 날씨에 갱년기까지 겹쳐 아이고 더워 시원한 바다로 여행 가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같이 부산으로 가볼까요? 스카울과 하하의

무더위 때문에 쉽지 않지만 경쾌하게 시작해볼까요? 일단 일어나!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일단 일어나! 첫 곡은요, 3918님 신청곡입니다. 산울림의 개구쟁이.

일단 일어나. 월요일 아침 같이 씩씩하게 시작해요. 신청곡도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0024님, 너무 더워서 진짜 녹아내려요.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도보 15분이거든요. 그 15분 동안 땀 샤워하면서 왔어요. 아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는 가방에 이미 넣고 다니는 게 많아서 손풍기까지 넣고 다니고 싶진 않았는데, 아, 오늘 아침에 딱 나오면서 아, 이제 선풍기를 챙겨서 가지고 다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답니다. 김민서님, 이번 주 휴가 가요. 근데 아직도 목적지를 못 골랐어요. 신랑한테 맡기면 전날에야 정해진다니까요. 전날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건가요? 휴가를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딘가를 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장소에 만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조금은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미정님, 아침부터 습도가 엄청 높네요. 회사 가고 애들 학교 학원 데려다 픽업하고 바쁘겠어요. 아, 오늘 덥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습도도 높고. 아, 이제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일단 일어나도 하시고 여름도 뭐 즐기시거나 피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도로 생각하시면서 노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미혜님 신청곡 들을게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어지는 곡은 최아름님 신청곡이에요.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월요일 우리의 아침 일단 일어나. 2159님 친구랑 같이 학교 가요. 날이 더워요. 오늘도 파이팅하게 해주세요. 어머, 등굣길인 건가요? 오늘도 좋은 날. 이정옥님, 요즘은 수영장이 천국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수영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영장이 최고인 것 같아서 오늘도 수영장 갑니다. 물과 가까워지는 계절이네요. 6249님 아침에 등원 등교 준비하는데 너무 더워요. 또 7072님도 저는 더위 잘 안 타는데 어젠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어요 하셨네요. 그래도 이번 주는 4일만 일하면 되니까 힘이 나요. 아, 맞아요. 다시 공휴일이 된 재헌절 덕분이네요. 아, 오늘 확실히 덥다는

사연 많이 주시는데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시길요. 여러분의 일주일 힘차게 응원하면서 일단 일어나 이 곡들로 마무리할게요. 5903님 신청곡입니다. 혜은이의 파란 나라. 그리고 배미라님, 최윤경님 신청곡이에요.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2: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0390님이 어제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월드컵 8강 경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주드 벨링엄이 동점 역전골 넣고 잉글랜드 승리가 결정됐을 때 관중들이 헤이 주드 떼창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 축구지 싶었어요.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주드 벨링엄의 응원가군요. 이름 때문에 더 그런가 봅니다. 헤이 주드. 무더운 오늘 하루에 경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도 같이 듣고 싶네요. 오늘 꼭꼭으로 헤이 주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화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출근 정체가 상당한데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세종 방향으로는 포곡 1터널을 막 나온 지점 2, 3, 4차로를 모두 막고 추돌 사고 차량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어서 터널 지나시기 크게 혼잡해졌고요. 서울시내도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로 진입하는 연결로 1차로가 차단돼 있어서 뒤로는 정릉 램프부터 30여 분 지체 서행합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도 정릉 램프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크게 혼잡하고요. 계속해서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이 성산부근 돌발 구간 모두 지나 반포대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진입하는 램프 구간 2차로도 고장난 차로 막혀 있으니까요.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0: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얼마나 더우려나. 하늘 한번 바라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요. 무더위를 피해서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출근하고 더 이른 시간에 운동 나서고 더 일찍 일어나서 밭에 나가다 보니까 요즘엔 우리의 아침이 훨씬 더 빨리 시작되고 있지요. 푹푹 찌는 일터가 아니라 산과 계곡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울수록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죠. 비록 뜨거운 일터로 출근하지만 차가운 시냇물에 손 담그고 발 담그고 첨벙거리는 그 시원한 느낌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부터 잠시 숨 돌리는 시간 가져보시죠. 월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